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명선 내 하나님은이었고요. 앞서 소리엘 아 주님 크신 권능으로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2부를 여는 코너였죠.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아침님 샬롬 와주셨고 파리가제트님도 와주셨네요. 박종수님도 같이 기도하실래요? 네. 동참해 주셨고 아 우리 복의 근원님께서 저희 집은 어제 러브버그 들어왔는데 제가 잡았어요. 벌레는 늘 제 담당입니다. 신랑이 벌레 무서워하는 서울 남자, 저는 안동 여자. 저도 벌레 담당이요. 아, 그렇구나. 아, 여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희 집은 둘 다 아, 좀 벌레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내도 좀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바퀴벌레나 이런 종류는 잘 잡는데 저는 아, 유독 나방이 무섭더라고요. 나방. 나방이 날개에 있는 그 약간 화려한 그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무서워. 예. 근데 다른 건 뭐 잘 잡습니다. 저는. 예. 벌도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제가 퇴치하고. 근데 나방이 저는 유독 무서워요. 마운틴 사나님께서 강원도 봉평이 시골인데요. 1층 창고 모퉁이에 말벌이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던 시절 놀다가 어머나 말벌의 얼굴이 쏘인 거 있죠. 심하게 퉁퉁 부어서 얼음으로 찜질하니 조금 나아졌는데 아빠인 제가 에프킬라 들고 복수하러 가서 어머나 에프킬라 뿌리면서 라이터 온 순간 화염방사기로 예, 이 벌집을 태우다가 저도 눈에 한 방 쏘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나 큰일 날 뻔하셨네 진짜. 벌집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번 주도 샬롬 하셔요라고 아, 또 경험담을 남기셨는데 그렇지 우리 우리 아이가 벌에 쏘여서 막 고통스러워해 얼굴이 팅팅 부 이러면 사실 아, 좀 이성의 끈이 끊길 수 있죠. 근데 상대는 말벌이에요. 예. 꿀벌도 아니고. 보통 그 말벌 퇴치하신 이런 분들도 다 뭐 그 방충망, 보호 장비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간단 말이죠. 근데 눈에 쏘이신 걸 보니까 그냥 약간 홧김에 예. 그냥 가신 것 같아요. 뭐 보호 장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마치 그 누구야? 내 딸을 건든 게. 약간 그 테이큰의 리암 리슨처럼 그냥 이제 달려가신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아시죠? 그 매해 뉴스 나오잖아요. 뭐 이제 벌초하러 가셨다가 말벌에 쏘여서 뭐 그런 뉴스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예. 아 그래요. 예꼬 켈리님도 와 화염 방사기로 벌집을 태우셨다니 덜덜덜. 마운틴 사나님 아빠의 응징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님도 훈디의 출근 시간 10시로 바뀌면서 사연을 자주 못 남겨서 아쉽습니다. 등원시키고 이제 출근하며 출첵 남기셨고 글사랑님 일 그만두고요. 5월 26일부터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 듣는 중인데 지난 금요일에 2급 자격증을 드디어 취득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격증 있는 남자. 커피 내리는 남자.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급 실기시험 남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새로운 인생 2막 잘 쓰임받길 원합니다. 남기셨는데 그래요. 1급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미리암님께서 좋은 아침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신청곡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 곡에 또 피처링 또 제작에 참여한 우리 배영호 형님도 와주셨네. 오랜만에 아이들 아침 차려 줬습니다. 등교시키고 저는 뭐 간단히 먹고 찬양 들으며 휴식 중. 시원하고 또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보내셔요 다들이라고 남기셨네. 아, 또 보고 싶네 우리 또 영호 형님. 같이 얘기를 하면 와 정말 이분의 삶의 스토리는 한두 시간으로 안 됩니다. 이분을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야 된 형님이에요. 예. 아무튼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 같이 들었고요. 오늘 또 우리 영우 형님이랑 저랑 이따 한낮에 12시에 463 라이브 하거든요. 그때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고요.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미리암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엄살 할바이님께서 아 등장하셨다. 영천에서 양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벌과 싸우네요. 그죠? 말벌이 그냥 그 꿀벌 집을 침입해가지고 그냥 헤집어놓고 다 죽이고 예. 속수무책이더라고. 말벌이 한번 그 침입하면 꿀벌들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그냥 쓰러져. 말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저도 잠자리 채로 잡습니다 휙휙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보호장구 착용하시고 잠자리 채로 이렇게 잡으셔요. 예. 맨손으로 갔단 큰일 납니다. 민트핑크님은 저희 남편은 벌초 갔다가 말벌에 6방 쏘였는데 잘 살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6방 쏘이셨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거는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진짜. 예. 좀 위험한 부위에 쏘이면 진짜 아찔합니다. 진짜. 예. 이 확률은 와 희박한 확률인데 6 대단하십니다. 예. 추억님도 오늘 벌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러네. 예. 저 초등학생 때 오빠 따라 산소 갔다 벌한테 쏘였는데 된장 바르고 엄청 고생한 기억 나요. 그런 산소 안 갑니다. 예. 그때는 또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런 거 했죠. 예. 된장 발랐죠 진짜. 예. 올리브님 어제 새 가족 환영회 잘 마무리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진 우리 새 가족 교사분들 보며 뿌듯한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였어요. 라고 남기셨고 안젤로니아님 아 시편 21편 이 곡 들으면 예전에 훈디가 라이브로 함께 했던 게 생각나서 울컥울컥 사실 불러 지금도 저 따라 부르긴 했어요. 근데 마이크를 올리지만 않았을 뿐 아유 명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딸기 바구니 님께서 최덕신의 시편 23편 듣고 싶다고 청하셔서 보컬 김은경 최덕신의 시 23편 준비하겠고요. 시편 시리즈가 쭉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시편 노래 있습니다. 시편 40편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곡. 예.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음반 중에서 시편 40편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사람은 동물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하고 기도하며 웃는 존재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웃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웃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겐 귀가 세 개라고 합니다. 두 개는 얼굴에 달린 진짜 귀이고 나머지 한 개는 웃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웃음을 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스갯소리를 들어야만 웃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웃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물론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은 내 인생의 웃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해야 인생이 기쁘고 웃음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부디 주의 말씀으로 웃음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영환 웃음의 기억 전해드렸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내 인생의 웃음으로 결국 이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 예,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9시 44분 55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김진아님께서 이번 엿새째 그리고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 병원에서 맞이하시는 생일이구나. 울컥하네요. 엄마 생각, 언니들 생각에 또 아픈 동생, 딸, 우리 하원하진이 생각도 나고요. 아픈 엄마 밑에서 잘 자라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영광 돌립니다. 고마워 내 사랑둥이들, 천사 같은 우리 신랑도 존경합니다 라고 당기셨는데, 야, 이게 생일인데 여러 감정, 기쁜 감정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 다양한 감정이 지금 아침부터 샘솟는 우리 진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웃는 특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닉네임 휘라클님께서, 저는 소문난 T라고나 할까요? 아, MBTI T시군요. 예. 그런 저의 생일이 바로바로 오늘입니다. 축하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휘라클 용기 내셔서 또 이렇게 예, 자축사연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6월 22일 특별한 날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예. 잠들기 전까지 오늘 그냥 행복 가득하고 웃음 머금지으면, 이렇게 웃음을 머금으면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날 보내시기 바라면서 생일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앞서 들은 생일 축하곡은 위러브의 아버지를 닮아 있네 였죠. 우리 아래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케지아 이이님께서 바쁘다고 그냥 흘려듣는 엄마, 힘들다고 다음에 들을게 했던 아내인데 오늘 샬롬 생각 듣고 조금 찔림, 회개합니다. 오늘은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라고 수연님도 와주셨고요. 네,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저도 뭘 많이 듣고, 네, 아이들 얘기도 좀 듣고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시와 그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

0: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분명 평소에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유난히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마음 깊이 다가올 때가 있죠. 1절, 2절, 3절 후렴까지 아, 이런 가사였나? 내 마음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서 전율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주일을 보내고 찾아온 월요일엔 은혜롭게 다가왔던 그 가사를 다시 묵상하게 되죠. 그래,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자 다짐도 하면서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6월 네 번째 주 우리 일상에 아름다운 노래가 더 많이, 더 잔잔히 흘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 있군요. 저는 어제 이 찬송이 그렇게 다가왔답니다. 리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이었고요. 보기의 근원님은 어제 주일에 저녁 찬양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이 다가왔고 그래서 전도서라는 곡이 또 생각이 나셨다고요. 라니정님은 맞아요, 맞아요. 어떤 주일은 임예송부터 가슴이 덜컹, 눈물이 왈칵. 찬양대 옆자리에 앉은 분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눈빛. 네, 오늘도 2시간 기대하며 일하면서 이어폰 끼고 청취합니다. 그런 날 있어요. 정말 임예송부터 확 다가오는 날. 그런 때는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죠. 해피플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 이런 방송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원한 공기가 최고입니다. 카라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자주 봬요. 김다영입니다. 전도서.

에베네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푸른 하늘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의도 근처 결혼식을 남편과 다녀왔는데 요즘 추세는 좀 결혼식 자체가 짧은 편이잖아요. 근데 좀 길었고요. 시간이 길었고 좋았던 점이 예식 끝나고 장식한 꽃들을 한 움큼씩 가져가라고 꽃다발을 만들어줬어요.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이벤트였어요. 작은 배려에 봄을 찾기한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예쁜 꽃들 사실 요즘에 더워서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두면 쓰레기만 되는데 그걸 오신 분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준다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꽃이 에스프레소님 댁에 지금 예쁘게 꽂혀 있겠는데요. 아름다운 한때님,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나온 소유정님 간증이 너무 가슴 아파서 사랑과 신청해 봅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하고요. 하셔서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동행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어제 찬양했던 곡인데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니, 걷기 하고 왔는데 습하고 덥네요. 네, 오늘 좀 습합니다. 덥기도 하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곡이죠. 이 곡도 함께 준비해 놓겠습니다. 파크릭스님 오셨어요. 출첵.

소유정 사랑가 어쿠어스틱 워십에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였고요. 오랫동안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길을 찾던 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하신 가브리엘님의 신청곡. 네,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또 자신이 가진 역량들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길 바라면서 야베스의 기도 신청하신 곡 함께 들을까요? 장윤영이 부릅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함께 불렀던 곡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회복돼야 할 곳이 가정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 그 말씀 듣고 많이 울었네요. 푸른 동사님. 맞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받기 쉽고 또 회복이 어려운 일도 많은데 또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곳이 가정이고 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내 이름 아시죠? 신청하신 곡 노래하는 순례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1678번님 조카 부부가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3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해답을 얻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특히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죠. 저도 이럴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또 기도해야 하나,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거기서 좀 답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연주곡이 있어요. 그 연주곡을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연주를 망쳐요. 잘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베토벤을 탓할까요? 왜 이렇게 곡을 만들었냐고. 베토벤을 탓해야 될까요? 연주자의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주자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베토벤을 탓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와 닿아서 제가 방송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위안받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내 믿음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 함께 듣겠습니다. 유은성입니다.

여긴 경남 사천인데요. 비가 너무 예쁘게 내립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예쁘게 내리는 거 부슬부슬. 예. 꿈꾸는 행복님과 함께 들었어요. 믿음 하나 이성신이었습니다. 진주리님 오셨고요. 티테디오스 혜정님 지난주부터 너무 반가웠는데 이제야 인사합니다. 이리 정원님을 만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글을 남기고 아는 채 해주셔서 고맙고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487번님 황토길을 1시간 걷고 산속에 있는 곳이라서 초록초록 눈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행복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양도가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응원하는 제 마음 알지요? 알고 말고요. 신감사님, 처음 와보는 양재동 한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요즘 양재동 커피숍이 핫

개편 후 처음 글 남깁니다. 출장 가기 전에 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당향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곡, 좋은 말씀들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요즘 윤주님은 출장을 자주 다닌다고 하시던데 예,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가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리길 바랍니다. 1부 끝곡을 걸어놨어요.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곡입니다. 이 곡 듣고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

0: 친구 사진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속초 권사 세미나로 차에서 듣고 있는데 1박 2일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기대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아랑님 신청하신 거기 있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코스모스님께서 이제 자주 들어올게요. 저는 자주 들어온다는 분 너무 이쁘더라.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푯대를 향하여 주유진의 목소리로 예, 이두곡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곡으로 2부의 시작곡으로 들었습니다. 음악은님 이렇게 정원님 목소리니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그리고 승희님도 처음 들어오셨군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물빛님, 딸아이 직장 건강검진 따라왔는데 내가 나이 드는 거 가장 절감하는 순간이 자녀들이 하나둘 아픈 곳이 나타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다립니다. 아멘. 물빛님과 함께 들을게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사랑 이야기가 부르고요. 9858번님이 드디어 이번 주부터 대학생 남매 방학에 들어갑니다. 어제 그래서 가족들 함께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죠.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아이들이 커가니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어제 그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고 또 감사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신청하신 곡, 팀록 워십 앨범에 있는 곡까지 두곡 이어갑니다.

일산 애청자입니다. 운동 나갔다가 동네 공원 근에 앉아 땀 식히면서 참여해 봅니다. 철부지 오리님, 아미의 터치 신청하신 곡,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쾌유를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하양고래라고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세라벨님은 휴무날이라 놀러 왔어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홍삼명주님도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아직 무거운 마음, 예, 하지만 잘 살아내고 있다. 스스로 토닥이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향로는 마음의 위로이자 감사합니다. 아멘. 열심히 사시는 홍삼명주님, 알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더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그분께서 때가 되면, 주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름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살랑살랑님, 빨래해야 되는데 뽀송하게 못 마를 것 같아요. 그래도 미룰 수 없으니 해야죠. 오늘도 빨래하며 방송 잘 들을게요.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습기도 많이 머금고 있고요. 또 흐렸다가 또 해가 잠깐 나나 싶었다가 다시 흐렸다가 제가 있는 곳도 그렇습니다. 아까

빨래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아, 반장님도 빨래 삶으면서 찬양 집회 열린 듯 찬양 따라 부르다가 고무 장갑 벗고 글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반짝 해가 나야 빨래도 뽀송뽀송 마를 텐데요. 예, CBS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845번님은 열심히 달리셨어요. 어렵고 복잡할수록 달리기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걷고 달리는 게 머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마음껏 놓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여 봅니다. 그럼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박수 보내드려요. 잘 버티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끝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2374번님, 당향로가 저에게는 힐링팟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께서 신앙에도 버티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감동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가 주어진다고, 내 힘을 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제가 주일에 와 닿은 찬송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입니다 하신 다정한 그레이스님과 함께 듣습니다. 빨간약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빨간약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들으셨고요. 오늘 축하 사연 나눠야 될 분들 계세요. 늘 기도 진하예요 님께서 절 낳아주신 엄마가 생일엔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아픈 엄마 보며 자란 하원하진군 고맙고 또 고마워 하시면서 아 병원에서 생일 보내시면 안 되는데 빨리 회복하셔서 가족과 함께 생일 축하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늘 기도 진아예요님께 생일 축하곡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병원이지만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느끼는 귀한 날 되길 바라고요. 하경숭주님께서 어느덧 결혼 24주년 됐습니다. 2002년 6월 22일 뜨거웠던 월드컵 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좀 특별한 결혼기념일이랄까 남편이 폐암 3기 투병 중이라서 기념일인 듯도 아닌 듯 그럽니다. 잘 치료받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함께 들을게요. 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때 24년 전에 오늘도 생각이 날 것 같고 또 함께 즐겁게 어디 갈까 계획하면서 이 날을 보내야 하는데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건 두 분이 함께 있어서 함께 이겨낼 힘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기도의 힘이 있어서 꼭 나으셔서 완전하게 잘 나으셔서 우리 결혼 24주년 때 그랬었잖아 병원에서 그렇게 보냈었잖아 회상하면서 그날을 떠올릴 수 있는 그때 참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 그런 날 오길 꼭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 당양로 가족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결혼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좋은 씨앗의 생일 축하 그리고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하나임님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꾸미는 자유, 예수원 가는 길 함께한 새로운 기름 부사였어요. 마하나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퇴원을 못하고 계시는데 주치의가 와서 간 경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셔서 마음이 지금 무거우시대요.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9898번님이 아내 절친이 거제도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이번 주 저희 식구 휴가를 그 교회로 정하고 2박 3일 동안 미력 하나마 함께 전도하고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가지 암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6067번 쓰시는데요. 며느님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예쁜 아가를 얻게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는 있는데 양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6067번님 며느님 그리고 우리 아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카페 모카님께서 직장 내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잠시 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이디 파

은혜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잔치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오늘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맞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고 기쁨입니다. 1115번 쓰시는데요. 예, 순종 신청하신 곡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저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경기에서 300번 졌고 20번 정도는 꼭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지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이었습니다.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 허드슨이 작사한 것입니다. 허드슨은 184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펜실베니아로 이사해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자원병으로 입대했죠. 그리고 메릴랜드주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또 허드슨은 감리교 감독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성경과 신학 그리고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오하이오주 마운트 버논 대학에서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작곡가와 가수로서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후에 허드슨은 감리교 감독파 교회에서 설교자로 허가받아 그의 생애 대부분을

열정 가득한 전도자로 보냈는데요. 그는 열렬한 금주주의자로 금주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금주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제목은 내 생명, 내 사랑 모두 주께 드리나이다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소명과 충성의 찬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최인영입니다.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1년 중 가장 낮이 길다는 절기였죠. 네, 하지였습니다. 하지는 해가 가장 오래 머무는 날, 빛이 가장 길게 세상을 비추는 날, 여름이 자기 존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빛이 가장 길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낮은 아주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환한 순간에도 자연은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셈인데요. 이렇듯 사람에게는 빛도 필요하지만 그늘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쉼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 내 안에 빛도 살피고 내 안에 그늘도 살피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나무에네 쉼으로 오늘 출발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는 2시간 동안 네, 찬양만 나가고요. Joy for You는 24시간 동안 찬양만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네, TV, CBS TV에서 모금 방송을 하면서 Joy for You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사장님과 모든 또 위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팀장님들. 그래서 오늘 일주일 동안 저희도 이제 매년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매년 1년에 한 번씩 네, Joy for You 후원의 날, CBS 후원의 날로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3만 원을 올렸어요. 네. 그냥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자 이럴 수 없었을 것 같고, 물론 저는 이미 하고 있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1시 반부터 받지만 지금부터 전화해 주시면 그냥 전화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또 묵묵히 좁은 길 이단과 싸우는 일, 돈도 들고 굉장한 피해를 입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100억의 소송을 걸면서도 하는 유일하게 좁은 길을 걷는 방송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게 되는 CBS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Joy for You라는 유일한 한국에서 정말 전 세계에 한국어로 24시간 찬양만 나가는 방송국도 만들고 캄보디아에 또 동일한 방송국을 만들고 묵묵하게 여러분이 후원한 금액을 또 정말 어렵고 교회들이 모르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해 주는 참 귀한 일을 하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3만 원을 다시 늘렸어요. 그래서 제 금액이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10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이제 올렸고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번 그냥 밥을 먹는다. 그냥 한 달에 한번 딱 앉혀놓고 예, 저를 앉혀놔도 돼요. 아유, 잔장님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밥 한번 먹. 이 밥 먹는 돈을 CBS에 드리면 네 되는 겁니다. 커피 줄여주시고 하면 되고. 그래서 전혀 안 하셨던 분들 만 원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나도 만 원 더 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지금 전화를 혹시 못 받더라도 네, 전화 번호가 남겨져 있어서 바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원 방송 아마 앞에 최정원 아나운서도 얘기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는 네, 틈틈이 후원하는 얘기들도 나올 거고요.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뭐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고 혹시 너무 자주 한다 생각하지만 진짜 자주 안 하는 겁니다. 어느 방송에 비해서 이렇게 후원 방송을 안 하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독교 방송 중에 가장 후원 멘트를 안 하고 후원 방송을 안 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예전에 막 그러면서 또 제 방송에 틈틈이 하는 겁니다. 자, 달려와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저께 영상 때문에 최정숙 사모님과 전화했는데 소록도 봉사를 가신대요. 오랜 동안 네,

와서 집도 고쳐주고 뭐 모든 걸다 해주시고 온다는데 1차 봉사하러 일하고 있다고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모님, 모든 관계된 목사님 또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수연님이, 아, 이분은 이제 벌써 인생을 깊이 사셨군요. 남자 중에 남자이심을 믿어요. 네,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짧은 글뭐긴글 상관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50원 100원이 들지만 만나러 온 분 돈이 들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네. 아, 이런 건 계속해야 돼. 새벽별님 맞습니다. 이 시간 단장님보다 더 멋진 사람 없습니다. 아, 자, 훌륭한, 네, 훌륭한 안목을 갖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돌이 다 나오네. 돌이. 네, 빨리 곡을 들어야겠습니다. 강찬, 섬김, 이지은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02-2650-7004, 그리고 한 통화에 만 원은 060-808-0000으로 전화하시면 그건 자동으로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060-808-0000은 전화 안 받아도 바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사랑 얼마나. 아, 정말 많이 많이 많이 불렀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에, 그 사랑 얼마나. 뭐더 이상. 에, 여러분 그 Joy For You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걸어가 주세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선교비 많이 하고 많이 하죠. 저도 뭐 그렇게 진짜 적지 않게 많이 합니다. 네. 누가 정신 차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정신 차려도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지 받는 일에 집중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았고, 그 마음으로 40년 살았더니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역자만 그러겠어요? 예수를 만난 모든 자는 나누는 일에 집중하면 주님이 누구에게 줄까를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주는 건 성숙한 사람,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자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허투루 쓰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 돈을 받은 자들이 나눌 때 잘못 써서 엉망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봤는데요. 돼요.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 지금껏 살아왔는데 내가 10,000원 더 후원하고 함께 걸어가 볼까? 한번 해보세요. 해서 되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모자르지 않고 넘치지 않지만 떨어지지 않고, 예, 모자르지 않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 중에 그래 한번 1년만 그러면 10,000원을 더 늘려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로즈마리님은 지난주에 CBS 전화에서 후원 금액을 늘렸대요. 미약하지만 돈의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닌데 돈을 어떻게 베푸는 자, 어떻게 쓰는 자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재물은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전화번호가 남으니까 전화 드릴 거고요. 또한통 아래도. 근데 믿음의 크기는 다 작고 크고 다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니까 그건 잘못과 잘못되지 않은 것과 잘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통 아래도 한 통화 10,000원이라 내가 하겠다 싶은 분들은 060-808-0000으로 060-808에 아주 쉽네요. 공이 네 개네요. 그냥 060-808-0000으로 지금 전화하면 그건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지금 전화 한 통화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 여사님이 제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렇게 또최 여사님 훌륭한 진행자, 훌륭한 애청자, 그래서 사평론 찐이지요. 제가 어제 김제 집회 갔는데 네 교회가 모인 거예요, 오후 집회에. 그래가지고 한 7, 80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애청자가 3명인가 4명이나 됐어. 와, 대박. 큰 겁니다. 막 300명, 400명 모여도 한 명, 두 명인데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거기에 실버벨님도 계셨어요. 세상에. 인상도 너무 좋고, 또 같이 오신 분, 그분 아이디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오늘 사진 올려달라 그랬는데, 실버벤님 지금 듣고 계시나요? 식사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예, 실버벨님과 그 옆에 분님 아이디도 알려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십시오. 새록새록 님도.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진짜 돌날 나오겠네. 남자 중에 남자 맞습니다. 하셔서 하나의 나눔님, 시원한 월요일 아침. 오늘 좀 시원해요, 그죠? 멋진 여자님 사연 하나 더 볼까요? 문 열자 말자 선곡으로 은혜를 안겨주시는 단장님. 야, 콩나물 비빔밥. 그거는 이제 장이 또 맛있어야 되잖아요. 간장. 크, 좋다. 자, 찬송가.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강성훈의 변찬훈 주님의 사랑과까지 그냥 쫙 묶어봤어요. 여러분, 02-2650-7004 전화도 주시고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부터 예, 금요일까지는 후원 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방송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담겨진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예. 성경에 부자의 몇 달란트가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기름 부으시는 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거기서 그 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과부의 두 렙돈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낸 게 아니라 네 마음 그걸 통해서 이 물질은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금 직접 전화 받는 직원들은 없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꼭 이렇게 좀 12시부터라도 서로 돌아가 밥을 좀 한 명이 늦게 먹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부탁은 좀 드렸는데 올해는 전화하시면 저장이 돼 있어서 바로 리턴 콜이 된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베토벤님도 조금 올리게 후원금을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후원금 올리신다고 올리셨는데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작게 그냥 예 무지개 탄자님도 권유 따라 조금 늘려보려 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냥 내 삶에서 조금 줄여서 네 그렇게 함께 하시면 그걸 그 마음을 하나님 쓰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김진아님이 입원 6일째라고 하시네요. 예, 아이고 잘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복님 오셨어요. 은혜로운 찬양과 기도가 숨쉬는 것 사평로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백수라 한 통화만 했다는 분도 계신데, 아유. 그렇게 얼마나 귀한 나눔이세요. 네, 정말 정말 귀하시고 멋진 여자님도 그렇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왕의 미소님이 오늘은 후원금 목사님의 후원금 이끄심이 심장에 꽂혔어요. 운전 중 회원 가입 안 돼서 주차하고 바로 회원 가입했네요. 어디로 전화했는지 하라 했는지 한 번만 더 알려달라 하셔서 02-2650-7004고요. 게시판에 보면 이렇게 태연 씨가 좀 올려주셨는데요.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안 받으면 바로 전화 드릴 거고요. 1시 반부터는 직접 받아서 바로 또 연락이 될 겁니다. 예. 여왕의 미소님은 전화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통화 그냥 그래 내가 지금은 정기적인 게 너무 불투명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060-808에 공이 4개예요. 예. 0000으로 한 통화 10,000원. 네. 이달에 먹을까 뭐 꽉 참고. 네. 그냥 점심 한번 금식하고. 네. 그래 그런 마음도 참 좋겠네요. 그죠? 저도 어제 30,000원 올리면서 그래. 후원 방송 시작했는데 30,000원 올리자. 그리고 해마다 할 때마다 뭐 진짜 얼마가 됐든 조금씩 올려보자. 제가 매년 후원아동을 한 명씩 늘리고 두 명씩 늘리는 것처럼 그래 CBS가 이런 귀한 사역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어제 30,000원을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셔서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이쌀이 햇쌀이님이 아이디 너무 이쁘다. 쌀이쌀이 햇쌀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아이랑 듣고 있어요. 이현아 사랑해. 이게 아이의 이름이겠죠. 네, 네. 엄마 사랑 참. 윌러브의 나는 오늘을 살리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네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온 다시 복음 앞에.

네, 주님의 수업 듣고 왔습니다. 네. 스마일님, 저는 1월에 전화해서 자동 신청했는데 올해 잘한 일 중 하나입니다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실버벨님 오셨어요. 어제 만났어요, 실버벨님을. 세상에. 내년에도 꼭 뵙길 바랄게요 하셨는데, 김재 어제 오셨던 목사님 내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예약 오늘 전화 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오늘 제가 기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 후원 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냥 한번 만 원, 2만 원 그냥 시작해 봅시다. 네. 해보고. 안 되면 믿음이 크고 작음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힘들다 싶으면 멈추면 되고, 시작했는데 해도 모자르지 않네 이러면 또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방송을 통해 CBS가 하는 일을 통해 멀리 있는 조카나 내 친척이나 내 자식들이 또 태어날 손주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좀 넓게 좀 길게 보면 이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선교비가 있을까 싶을 만큼 CBS가 참 잘 해내고 있으니 함께해 주십시오. 실버벨님, 사진 올리는 건요, 어제 찍은 사진을 샵7997 문자메시지로만 가능해요. 이게 100원이 들거든요. 다음에 만날 때 제가 꼭 200원 드릴게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저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삼일절님, 엄마와 삼일절님을 돌봐주시던 요양사님 어머님이 지금 아프셔서 원주로 가셨다고, 여러분 같이 마음과 그 마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어 헤리티지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수확을 마친 농부 아빠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 의자는 아이가 처음 말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이 목마는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오늘은 대나무를 깎아 새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주었던 것은 시간의 선물. 사랑은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먼 훗날 한숨 지으며 내 살아온 동안을 돌아볼 때, 아,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생각되는 순간은 오직 사랑으로 함께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그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박노해 시인의 여행사진 에세이집 다른 길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그리고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Joy for You CBS 방송, Joy for You 방송을 위해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날입니다. 후원하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중에, 넉넉하지 않은 중에 후원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무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어서 한 통화 만 원을 전화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어떻게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분들의 삶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에 있는 대로 늘 이루셨던, 제 삶에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던 기생 라합처럼, 다윗을 도와 다윗의 아내가 되고 한나라의 국모가 됐던 아비가일처럼, 배고픈 엘리야를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 한 방울로 도와서 평생을 모자르지 않고 아들의 생명까지 살리며 살았던 사르밧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후원을 결정하고 나눌 때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CBS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Joy for You도 더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이 안에 진행자들과 담당자들이 더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에서 정말 정말 가장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한 방송이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꽃처럼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네, 이 음반의 프로듀서를 제가 했었는데, 아, 초롬 참 찬양 잘하죠. 점심 식사 중이래요. 전화 안 받아요. 아마 이제 전화가 저장이 됐으니까 전화를 드릴 겁니다. 네, 드릴 겁니다. 오늘 저기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모금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카톡 알리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모금 방송이니까 카톡 알리기는 그냥 부탁만 좀 드립니다. 여러분,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누르고요. 개인 1인이 있는 방이 있고 또 단체 방도 있잖아요. 그 보내주셔서 네,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도 소개해 주시고 캡처해서 문자 메시지로 받는 사람 이름에 샵7997로 해서 보내주시면 커피는 쏩니다. 예, 커피는 쏩니다. 자, 모금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후원자의 한 사람이죠. 매달 보내는 금액으로 뭐, 그, 저에게도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런 돈이, 네,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달 보내는 금액 중에 지금은 이제 CBS가 제일 매달 보내는 정기금액으로 제일 크게 된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저는 제일 마음이 좀 그런 건 조이포유에 더 많은 공개 방송도 다니고 정말 교회도 다니고 좋은 공연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코스모스님 하셨는데 1시 반 이후에 전화로 갈 겁니다. 이제 CBS라고 전화 가면 모르는 방송 전화 받으면 꼭 받으십시오. 02-1650으로 가겠죠. 아마 다른 전화로 02-1650이 돼 있는 건 좀 받아주시고 네, CBS에서 전화를 갈 겁니다. 너무 죄송해요. 예, 네, 죄송했고 1시 반 이후에 전화하시거나 전화 리턴이 오면 사평로 듣다가 단장님이 네, 함께 하자고 해서 전화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또 직원들도 더 기뻐할 겁니다. 가브리엘님 작지만 동참해요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하트도 보내주시고 코스모스님도 그동안 듣고 받기만 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기쁨으로 후원합니다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쁘나님 바쁜 월요일 바쁘시죠? 네, 활기차게 구기만 우리 형제가 12월 31일까지가 계약이래요. 회사. 근데 많이 어렵나 봐요. 김한 형제님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지금인데 이렇게 스트레스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바다님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딸 방송 선교비로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시온이 이젠 시온이 이름으로 후원하겠습니다 하셔서 아 힘이 됩니다. 너무 힘이 되고 네,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Simply 4 CCM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신청하신 분 듣고 계시죠? 메리 제인 나의 사랑하는 책 포스의 나비까지 가겠습니다. 02-1650-7004로 전화하시거나 060-808-0000으로 한 통화 만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포스의 나비는 제가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요.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02-2650-2650-7004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계좌 후원하실 수 있어요. 바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우리은행에 1006-280-100991입니다. ARS는 한 통에 만 원의 전화인데요. 060-808-0000. 쉽네요. 060-808-0000이고요. 저는 정기후원을 네, 계속 갇히기도 하면서 같이 거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네,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화 아직도 못 받으면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02-2650에 뜨면 네, 전화를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1시 반부터는 조금 일찍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전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지만 동참해요. 가브리엘님 참 감사하고요. 코스모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게 함께해 주셔서 피리분 언니님 오셨어요. 오늘도 출석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려보며 함께합니다. 요즘은 자기 시작한 지 3, 4시간 만에 누가 깨우지 않는데도 야속하게도 자꾸만 깨지니 나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때가 딱 또 있어요. 그래도 다시 잠을 좀 청하시고 틈틈이 잘 쉬셔야 됩니다. 남편 돌보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응원합니다. 언제나. 은혜 한 스푼님 후원하다가 힘들어 중지했지만 했는데 단장님 말씀 듣고 다시 신청하고자 합니다. 주 은혜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2-2650-7004 은혜 한 스푼님 잘 네, 이제 잘 기억하시죠? 2650-7004 네, 이렇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실버벨님 네, 신청곡 중에 제가 직접 부른다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마다 요즘 수술 이후 매일 발성을 한 3, 40분 하고 오는데 오늘은 안 했는데 에코를 많이 넣어야겠죠. 발성 안 했으면.

이 곡 어때? 아이고 여러분, 오늘 후원 방송인데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인사라도 좀 합시다. 오늘 이 곡 어때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염소가 얼만지 아니? 몰라 몰라, 아프리카에선 염소 한 마리 40,000원이래 싸다 싸.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면 한 달에 염소가 4마리, 한 달에 옷 한 벌 안 사면 여기선 염새가 4~5~7 가격 따라 다르겠죠. 100마리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지구의 반대편 친구들에게 선물하자. 아프리카에선 염소 덕분에 학교 간단다. 학교 보내자. 얼마 전에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이었던 또 한미아 박사님 오셨었죠. 그리고 아이들 후원하는 얘기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후원 방송으로 C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지 못하신 분들에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저를 믿으시는 분들에겐 여러분 후원하셔도 여러분의 후원하는 금액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절대 어려워지진 않을 겁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요, 베푸는 일에 어색하지 않은 늘 자연스러운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비아 박사님 나오셔서 내 돈 내 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래요, 우리 오늘 이 나누는 일은 결국 돌아 내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일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곡 어때? 옥상 달빛입니다. 염소 40,000원.

제가 그 우물을 파줬던 적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 돈이 꽤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물 싸게 판다고 쉽게 거기다 하지 마십시오. 괜히 기분 좋지만 우물을 팔려면은요, 수질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수량 조사가 1년 나오다가, 그래서 캄보디아나 뭐 아프리카 가면 폐우물이 많은 건 수량과 수질 조사를 안 하면 1년 있다가 거의 메말라 버리는 수량이면 그게 이제 제일 위험한 거고요. 수질, 수리 좋아야죠. 그다음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되는 필요한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듭니다. 옛날에 뭐 100만 원에 판다 말이죠. 내 이름으로 하고 막 했다가 자기 만족으로, 남을 돕는 일은 자기 만족이, 자기 기쁨은 됐는데요, 자기 만족은 바라면 안 됩니다. 이게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데 살리다 말아버리고, 네, 이렇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900만 원을 이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 친구 이렇게, 그래서 그때요 9개나 팠어요. 9개. 야, 제가 주변에 나를 믿어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음을 그때 기억하며 참 감사하죠.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세라별님도 조이프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며 소통하며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산 증인이에요 하시면서, 세라별님 단장님 방송 때 듣고 계좌를 하나 열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도장 꽝꽝 찍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저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데, 야, 최저시급이 조금 넘는 월급이지만 다른 곳에 정기 기부도 하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 보실 거예요. 네, 하나님 채우시고 또 먹이시고 가게 하실 겁니다. 세라버님 참 멋지세요. 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그리고 목소리 상태 괜찮다고, 아, 참 믿음으로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영님은 한비아 누나 새 책 구입했습니다. 아, 이 소식 알려드려야죠. 네, 네. 아, 우리 성윤주님은 지금 해외 출장 공항이래요. 준비 없는 라이브에 감동받고, 준비야 꼭 한 다리 한 번씩 거신다니까 진짜. 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네, 진짜 출장이 많으신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첵을 너무 안 했어요. 카톡 알리기도 한 명은 할 줄 알았는데 카톡 알리기 좀 한 명 했다. 이거 맞나? 야, 하셨어요. 류청.

9090님께 4856 4857번님, 4657, 3657번님, 무조건 커피 갑니다. 예, 카톡 관리도 좀 해주시고요. 네, 지금은 전화 받을 겁니다. 02-2650-7004. 2650-7004로 전화해서 리턴 전화 온 거 다 받아주세요. 02. 그리고 지금 전화하실 분들은 지금 방송 들으면서 더 전화한다고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냥 사연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02-2650-7004로 전화하시면 지금 전화 받을 겁니다. 단장님 방송 듣다 연락한다고 예, 말씀드려 주십시오. 밤새 야근하는 남편 기다리고 있는 아이리스님. 아이고 남편 많이 위로해 주세요.

송성섭 선생님 고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의 위로를 받습니다. 석이님이 처음 인사드린다고 방송은 시간 될 때마다 듣는데 35년 전 출석교회 고등부 시절 찬양과 기타 반주로 예배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절 저에게 양대 산맥이셨던 아, 저와 이제 박정우 장로 저는 물론 단장님 쪽이었고요. 예. 아무튼 요즘 가족들 건강 문제로 힘든데 찬양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합니다.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단장님 부르셨던 어두워지는 세상을 아 그 노래요. 오늘 끝곡으로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1집에 제 1집에 예. 타이틀 그렇죠? 예, 타이틀곡이었어요. 네, 제가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35년 전. 야, 참 오래전인데요. 예. 어제도 제가 첫 번째 집회 간 교회 그분이 자기가 뭐 어디에서 대학생 모임인가 해가지고 거 근 40년 전에 예, 둘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박종호 장로와 제가 같은 길을 가는 길이면 참 좋겠습니다. 아, 백향중기님 CBS 한 통화 후원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목은 이거는 눈물의 기도 예, 물어보셨는데 예,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도 참 많고 후원도 후원이지만 여러분의 글이 후원하시면서 그 글들이 참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님은요 작년 딸이 의료 선교로 방글라데시 다녀왔는데 염소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고요. 와 귀한 건데 거기선 그곳에선 귀한 고기였는데 의료 해줘서 고맙다고 요리해 주셨다는 하더라고요. 항상 그 땅 위에 기도합니다. 저도 방글라데시는 저희 특별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저희 정말 뭐 그 30여 년 전, 딱 진짜 35년 전이네요. 제 딸 4, 5살 때 저희가 공연해서 1,000만 원을 만들어서 35년 전에 1,000만 원이 큰, 네, 큰 돈이죠. 거기 보내서 그 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학교, 공장, 고아원 뭐 엄청난 네, 정부와 같이 일하는 선교지가 돼서 늘 예,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님 최근에 다녀가서도 백령도에서 며칠 묵었어요. 너무너무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편도 절제술 때문에 고민할 때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용기 내서 수술 잘 마쳤고 아 감사합니다. 수술 후 잠해질도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아, 참 감사합니다. 제임스의 요나 이야기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예, 우선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됐네요. 네,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또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하루님은 다시 조이퍼와 함께 불타오르길 찬양해 불꽃 믿음의 불꽃 예, 응원합니다. 언제나 잘 회복하실 거예요. 딸기바구님 요괴배새 노래 듣다가 중3 때 속썩이던 막내딸 떠올랐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이래요. 와 다음 달부터 두 달간 또 기업체 인턴 나간다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아유,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3교대 근무하면서 방송 듣게 되었습니다. 잘 듣고 있답니다 하시고 마음도 편해진다고 하시니 참 감사하네요. 요즘 갱년기가 온 건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답니다. 사춘기 아들과 자주 부딪힌다고. 아, 그럴 때 있죠. 예. 그래도 걱정 마세요. 사춘기 아들이 갱년기 엄마 못 이겨요. 옆에 있을 게는 제가 내일 보내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늦어져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너무 짧을 것 같아가지고요. 카톡 알리기 5979번님 3657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후원에 참여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함께 하려고 하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정해지시면 또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큰 부담 없이 가볍게 편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는 쪽으로 정해지시면 됩니다. 후원하는 금액이 큰 건 아니니 네,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틈틈이 오늘 같이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매일 일주일 동안은 네, 후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동참해 주신 모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후원하실 분들은 02-2650-7004 네, 지금 전화하시면 전화를 받습니다. 02-2650-7004에서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는 마음들 정해서 너무 큰 부담 없이 시작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큰 부담 없이 하신 일이 CBS와 조이포유에게 너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통화 068-060-808-0000으로 전화 주십시오. 오늘 끝곡은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보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자리가 부족해 잎이 마르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기둥도 나무도 사랑도 관계 또한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정현주 에세이 그래도 사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

오늘 아침 월드컵 축구 경기 보신 분들은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서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무적함대 스페인에 이어 강호 우루과이와도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고향에서 온 어머니가 운동장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온몸을 던져 우루과이의 공격을 막아낸 보즈니아 골키퍼와 마지막 1초까지 모든 걸 쏟아부은 선수들의 투혼은 그 자체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카보베르데 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의 산문집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에서 카보베르데 출신의 전설적인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깊은 슬픔과 경쾌한 리듬 사이에 서늘한 낙차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풍물을 배울 때 몸이 너무 힘들면 오히려 무릎을 더 꺾어서 흥을 내며 춤을 추라던 선배의 오랜 조언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축구장이나 에보라의 무대와 참 닮아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현실의 짐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어지는 월요일 오후지만요. 오늘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처럼 그리고 슬픈 운명 속에서도 맨발로 쾌활한 리듬을 노래했던 디바 에보라처럼 삶이 고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무릎을 꺾어 흥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보베르데가 보낸 아름다운 선물,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실까요? 봉다데 이 말다데, 선과 악, 세자리아 에보라의 음성으로 듣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존 루터의 곡 주 너를 지키시리 설무태탑 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세자리아 에보라의 봉다데 이말다데 선과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워십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오후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멋쟁이님, 마라나타님, 김선주님, 심군님, 준호님, 민민하하님, 황동현님.

파리 가제트 님도 오셨고요. 백합님, 추억님, 신혜숙님, 제키리님, 라헬님, 은하수구수록님, 스마일님도 함께하고 계셔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종님은 답심리에서 당 보충하며 출석해요. 진아이오님은 이번 엿새째로 샬롬. 아직도 3일 금식 후 흰족 먹네요. 생각보다 오래 입원하고 계시네요. 아, 얼른 나으셔서 퇴원했어요. 이런 걸 또 봐야 될 텐데.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리스님은 진디님 서울숲 다녀오는 길이에요. 너무 많이 걸어서 피곤하네요. 허걱 17,880보 걸었다고. 아, 진짜 많이 걸으셨네요. 와, 오늘 뭐 아, 기절하겠는데요, 밤에? 태연님이 오늘 도자기 수업 다녀왔어요. 손 작업 그대로 질감을 주고 싶어서 투박하게 만들었어요. 손잡이가 어려운데 성공적으로 완성했다고. 와,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가시는 것 같아요. 가끔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처음에 만드신 거에 비해서 점점 더 뭔가 정교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스농부님이 흐린 날인데 후텁지근하네요. 애호박심을 걸음내며 함께해요. 이런 날에 아 별로 안 덥네 이러다가도 일하다 보면 어느새 등줄기에 땀이 아 내리는 걸 볼 수 있죠. 아스농부님 힘내세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보혜사님이 오프닝 들으시면서 아 세자리아 에보레가 그 나라였군요. 저도 언더독의 반란 같은 남은 6월 보내겠다고 파이팅입니다. 노을가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장기영님 하하호호님도 오셨네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오늘 경기를 치른 나라들의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유럽의 벨기에, 스페인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뉴질랜드 마오리어로 부르는 와카 아리아 마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유럽의 벨기에는 서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나라인데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사이에 자리 잡은 유럽의 한복판이고요. 유럽연합 EU의 본거지인 브뤼셀을 수도로 합니다. 플랜더스, 왈로니아, 브뤼셀 세 개 지역으로 나뉘어서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공존하는 다언어,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와플이나 애니메이션 플랜더스의 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유럽의 한복판인 만큼 오랜 세월 문화예술이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교회 음악에서도 르네상스 시대에 플랑드르 악파라는 큰 흐름을 이끈 나라인데요. 오늘은 플랑드르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 조스킹 데 프레의 미사 판제 링구아 중에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축구선수 출신으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팝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음성으로 송 오브 조이,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들어보시죠.

뉴질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뉴질랜드 마오리어로 부른 와카 아리아 마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고요. 이어서 조스킹 데프레의 미사 판제 링구아 중에 상투스, 거룩하시다를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기뻐하며 경배하세, Song of Joy,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눈물로 견디는 시간도 하나님은 기쁨의 열매로 바꾸신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26편.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시편 12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광야를 지나며 히즈윌의 찬양이었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종교교회 웨슬리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웨이홈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27일까지 이번 한 주간 CBS 특별 후원 주간입니다. 지난 72년의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방송 선교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온 하나님의 방송 CBS. 이 방송 선교 사역 뒤에 언제나 눈물의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방송 선교사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 앞에서도 CBS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입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마음을 나누는 정기 후원은요. 02-2650-7004번 02-2650-700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블루딱따구리님, 로빈훈님, 경수님, 김명수님, 이윤주님, 유해피범님, 코람데오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을가을님이 오랜만에 사연 보내주셨어요. 상희 아빠가 다리 다쳐서 퇴원해 집에 쉬다가 회복돼서 이제 취업한다고, 또 큰딸 희수도 회사 그만두고 쉬는 중이요. 노을가을님 얼마나 옆에서 바라보기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남편분은 회복해서 취업했다고 하니까 네, 응원 꼭 해주시고요. 우리 큰딸도 곧 좋은 회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이 요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그런지 6,000보 좀 걸었는데요. 날씨 때문에 그런지 기운이 없네요. 오늘 힘드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 오늘 찬양 드리면서 좀 힘들었던 마음이 힐링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지로님도 오늘 두통이 심해서 한의원 일찍 다녀오며 장도 봤어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눕고만 싶어집니다. 아프면 만사 제쳐두고 그냥 들어 눕고 싶죠. 혜지로님, 두통 때문에 고생이신데 얼른 나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보혜사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킹 오브 킹스의 주제가 Live Like That 보내주셨고요. 라니님이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 남겨주셨네요. 한 곡밖에 듣질 못하겠네요. 김상진의 너를 선택한다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추억님이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팻코일의 신디사이저와 조지 티드웰의 플리겔 호른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세자리아 에브라이 노래, 제목이 봉다데 이 말다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선과 악이라는 뜻입니다.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깊은 고백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 감사함을 잊은 것 같다. 선이 가벼워지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건 진짜 인간다움에 어긋나니까. 더 많이 갖지 못해 불평하고 남을 받고 올라서야 한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 우리도 이 노래 가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고 묵묵히 선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0: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온 십자가 시리즈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로 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아마 또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고난에 대한 아 주님은 정말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참 나 같은 또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생각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2: 갈수록 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정말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그럽니다.
3: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마치 세상과의 거리두기 자가격리 시간처럼 길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네. 시간이기도 했었는데 네. 오늘 이 방송 함께 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죠.
4: 할렐루야
5: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4: 화음이 너무 신선해요. 부활절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기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때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목사님 세 분께서 또 와주셔가지고 네. 오늘 또 엄청 기대가 됩니다.
0: 네. 소망의 부활절에 찾아주신 새 설교자 삼겹줄 은혜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이시거든요.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 뜻깊은 설교 준비해 오셨죠?
6: 네.
0: 이 목사님은?
6: 네.
0: 네. 굉장히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 서부교회 임채영 목사님은 오늘 첫 설교시고 첫 출연이세요. 어떠세요, 네. 소감이?
7: 뭐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0: 네. 네. 와.
7: 편안하고요.
0: 네.
7: 또 이렇게 유용하신 분들도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대기실 분위기가 화목했습니다. 맞아요. 화기애애했는데요. 지금 이 절기가 연례 행사처럼 지나가고 있다면은 이 특별한 세 분의 설교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0: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 설교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1: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옵니다. 여기 이 구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9장 2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실 순환을 네 개의 동사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고, 두 번째는 버림받고,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고, 네 번째는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는 예수님이 고난과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지만 끝내 부활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순환 예고인 동시에 부활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 순환 예고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란 말이 빠졌어요. 예, 여러분 반드시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예수님이 순환 당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섭리였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이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고난에 대한 예고인데요. 죽음 뿐만 아니라 고통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선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때 사실은 순환의 길을 거쳐야 돼, 이걸 알려준 겁니다. 예수가 참 메시아임을 아는 사람, 그분이 제자로 초청받아요. 그럼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열심당원들이 추종자들을 모집할 때 쓰는 정치적 구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죄인들이, 정죄받은 죄인들이 형 집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려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죄받은 죄수들이 죄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행동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처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초청했어요. 23절에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주고 제자로 초청받은 사람은 열두 사도로 제한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모두는 다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만 날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날마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집어넣은 의도는 제자들의 희생적 삶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것이고 영속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것은 비정치적인 행동으로 바꿔버렸고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영적 훈련을 가리키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요 수식어구는 순교에서 희생적인 생활로 옮겨간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 방식은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심리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고 자신의 권리, 이익, 그리고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땅한 것을

0: 내려놓는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자도의 길은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요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제자도로 제시되고 있는데 죽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하지만 이 죽는 십자가가 결국 살리는 십자가가 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면 실패하고 다른 이에게 목숨을 내어줄 때에만 그 목숨이 그에게 속하게 된다. 생명의 역설인데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4절에 언급이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면 그거는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결국 살리는 십자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함으로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된 거죠. 내가 죽으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결국 모두가 산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결국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2: 우리가 그 속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는 수혜자로서 또 내가 어떤 득을 얻었는가,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득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십자가의 득을 본 사람인데 수혜자인데 나도 져야 돼? 그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십자가가.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 4장의 5장에 나오는 제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4장 5장에 가면은 그 두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이제 배상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의 그 구조나 또 서술문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두 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의 제사인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에 용서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살라흐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이 수동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받다, 용서함을 받다, 니슬라흐. 근데 이 니슬라흐라는 동사가 구약 큰 그 성경 전체에 13번밖에 언급이 안 되는데 이 13번이 다 레위기 4장 5장 속죄제와 배상제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속죄제와 배상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개의 제사이지만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나 배상제가 다 니슬라흐, 용서받다, 죄사함 받는 것에 본질이 있고 초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이 속죄제는요, 우리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자체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배상제는 그 죄의 결과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타인이 또한 성물이 부정을 타고 그리고 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진정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구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은 나는 수혜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온전한 속죄는 내가 수혜자인 동시에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그 안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0: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면은 이 죄로 인한 또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또한 배상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속죄가 무엇인지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또 성찰하고 반성토로합니다. 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해아래 모든 우리 이웃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감당해 주는 것이 온전한 속죄의 의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속죄는 단순히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나의 안녕만 나의 복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누는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자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건강하고. 근데 주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하시겠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도 우리 가족도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글쎄 뭐가 남을까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진리도 생명도 복음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보여주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가 있죠. 또 가끔 우리 자매님들 목걸이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기도 하죠. 근데 원래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사형수에게만 집행하는 극렬한 그리고 잔인한 최악의 사형수들에게만 집행하는 사형틀이었죠. 먼저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게 한 다음에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공개 처형을 하죠. 그러면 그 죄수가 죽을 때까지 몸도 아프지만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야, 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해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행하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는 그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십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했을까?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먼저 십자가는 우리가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결국 십자가의 그 의미는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 고통을 지셔야만 될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는 거죠.

0: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별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것도 큰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게 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고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이런 저런 일들로 그냥 죽고 망할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을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나는 쉽게 망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절망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 물론 죄인이죠. 그런데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한 사람은요, 귀하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귀한 생명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크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매여서 산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겠죠. 우리는 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냥 기독교의 장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알 뿐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장 귀한 존재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고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십자가뿐인가? 이 녹화장에 십자가는 없는데요, 목사님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 같고 뭔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2: 울뻔했어요.
1: 참았어요. 잘.
2: 다시 한번 들으면서 숙연해지고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구나 했고요. 받은 은혜가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3: 이런 찬양 한번 생각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 감격과 감사. 네.
4: 맞아요. 너무 은혜로움과 동시에 머릿속에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들이 막 생각나면서 한 명, 두 명 그 사건 막 생각이 나는 시간이 그게.
5: 이 모든 걸 짓고 살게 하는 능력.

0: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맞아요. 나온다던데. 네. 아,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만 생각하게 되면.
1: 걸려 넘어지죠. 걸려 넘어지죠. 네. 다들 그렇지 않나 싶어요. 네. 네.
2: 자, 질문을 좀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권리, 이익, 위치, 생각, 주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고통이고 고난으로 여겨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 정말 이제 큰 질문인데요.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의 삶을, 산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3: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매일 하루에도 한 대여섯 번씩 암송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난 죽었다. 죽었어.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은 자기를 주장하려는 옛사람, 죽어야 될 사람,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실제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선고됐는데 아직 덜 죽은 것, 이 덜 죽은 것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내 자랑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죽어야 할 옛사람이 꿈틀꿈틀거립니다. 그것이 내 권리로 느껴지고 내 이익이고 내 위치고 때로는 내 자존심, 그 안에도 사실 죽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죽어가는 과정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저는 가끔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행복을 원하냐? 그러면은 행복해라. 행복을 내가 하면 행복은 가까워지고 행복을 상대에게 요구하면 행복은 멀어진다. 행복해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먼저 져라. 그러면 그 공동체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행복해지고 사람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난 어차피 죽은 사람이야. 아직도 못 죽은 건 더 죽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그러면 살아요. 여기까지.
2: 아이고, 유행은 되겠는데, 여기까지.
4: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산을 어떻게 넘냐고 물어보셨는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작은 산부터 넘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너무 큰 산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첫째는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있는 것은 부인한다. 그 첫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부끄럽지만 실제로 한번 행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또 강의도 가고 책도 출판하고 인쇄도 받고 또 세미나 이런 데 가면 강의 뭐 설교 사례비도 받고 그러면 그건 사실 더 들어온 거잖아요. 플러스 그런 것들은 다 나누는 것. 나에게 뭔가 아닌데요? 좀 플러스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작은 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다라는 거는 그 영화로운 보좌를 놔두시고 신격을 부인하시고 인격이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로 가주는 것. 제가 한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아프리카에서 그냥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차가 망가지셔서 이제 못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못 가실 수가 없는데 그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성만 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을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걸어가셨어요. 왕복에 3시간이 넘는 뭐 그냥 흙투성이가 되고 땀이 범벅이고 가서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날

0: 그냥 보통 이렇게 평범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막 할렐루야 은혜받고 깨닫났어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거기 그 교구장한테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 내 설교에 뭐의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아, 설교가 아니라 You do as we do. 아. 당신은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당신도 걸어다녔습니다. 우리는 항상 걸어다니는데 당신도 걸어서 오셨습니다. 거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 목회하신 너 2년 반 동안 사모님하고 차가 있는데도 매주 걸어다니셨대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 주는 것. 바우서도가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처럼 배운 사람한테는 배운 사람처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뭐야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죠.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것, 내 재물, 내 생각, 또 내 소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두 분은 뭐 존재론적인 면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치만 좀 바꾸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고를 하게 되면 내가 맡아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있고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청지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0%만 포기해도 성인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될 포기해야 될 부분을 혹시 포기하지 못한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내 생각에는 나 때는 내가 하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적인 꼰대 분들도 이렇게 나를 좀 못 내려놔서 문제인데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이렇게 부인해보고 조그만 산이라도 자꾸 넘어볼 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아닌 데서 그치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해내야 된다는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4: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은혜로 걸어가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3: 네, 아까 전에 제가 설교 듣다가 이 제자도라고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자기 부인의 길을 걸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또 졸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까지 부인했었잖아요.
4: 맞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죽는 십자가가 결국 사는 십자가라는 걸 어떻게 깨닫고 변할 수 있었던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차준희 목사님.
5: 네, 예. 저도 궁금해서요. 예, 누가복음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이제 그 9장 22절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그 순환을 예고하는 그 본문에 처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면서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참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9장 이후에 제자들을 보면 너무 아쉽고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린 졸기도 하고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직강해 주신 거예요. 직강. 그렇죠? 직강 들은 학생들이 F학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이해도 못하고 숙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예수님이 이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쫓아내는데 흉내를 내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예, 아주 능력도 없고 한다는 짓은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런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9장으로부터 직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끝날 때까지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누가복음이 거기서 끝났으면 정말로 맥풀릴 뻔했어요. 근데 누가가 쓴 게 또 하나의 책이 있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0: 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쳐요. 이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더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쿠리오스, 그 당시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어요. 예수가 황제야.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야. 그가 메시아야. 이거를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후 사도들은요, 이제 죽는 십자가가 사실은 살리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 이거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구금되기도 하고, 공회에 잡혀가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노라.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거, 하필이면 그 영광의 고난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 이건 나 기쁘다. 확 박혔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 사건이 그들의 인식을 뒤집어 놓고 깨우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이 십자가 복음을 그들을 진정으로 깨닫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살리는 삶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누가의 해석이죠.
1: 이번에는 이한영 목사님 그 설교에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라고 그걸 감당하는 거라는 말씀이 정말 또 와닿고 평상시 때 제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남은 고난을 내가 진다라는 것이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건지.
2: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섬김의 삶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노라. 우리는 모두 다 뭔가 이렇게 우리 본능에 이게 타락성인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섬김 받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항상 빚진 마음으로 또 그 감사함의 은혜에 섬기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그 1912년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22년 동안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특별히 나은 자들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그 선교사님이시죠. 자기 방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그 지인들이 돌아가 보니까 거기 그냥 그 검정 고무신 한 켤레라고 그러죠. 오투버. 그리고 그 침상 맡에 그 좌우명이 써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 Not success, but service. 그렇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 사실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학교에서 뭐 교수고 부총장이니까 학생들이랑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굉장히 마음에 나는 여기 교수도 아니고 부총장도 아니고 이들을 섬기는 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기쁨이 섬김받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은 우리 자꾸만 그 십자가에 남은 고난, 자기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자꾸 이렇게 마조키스틱하게 드라마틱하게 혼합받고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남은 고난이라면 우리가 엄청난 보람과 기쁨을 줘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아주 섬김받는 거는 생각도 마시고 나 섬기겠다 그러면 그게 남은 고난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3: 저도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살다 갈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감격 아닌가요, 지금?
4: 그럼요. 진짜 할렐루야. 그 감격 그 자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부활절에만 이게 좀 세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방법을 우리 평소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그 삶 어떤 것인지 우리 임채영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사실 이 시대는 어떤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능력보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으면 그 성공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이미지는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언제부터인지 그 교회

0: 때도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죠.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닐까. 그리고 이 능력을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끊임없는 십자가에 대한 묵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투병 하다가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선고를 할 때 그때 마음이 굉장히 순간 철렁했대요. 근데 그전부터 계속 이분이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절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연습을, 죽음의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분은 그 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투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친병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친병. 그래서 그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암의 공포 속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던 그걸 보면서 우리가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는 날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살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크게 작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정말 반전이죠. 그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이번 부활절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꽉 붙들어야 되겠다. 십자가의 능력을 좀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게 해주시네요.
2: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들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을 텐데,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어떠한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제 생각에 그 십자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과거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가 저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마치 막 땜 투성이인데 목욕탕 갔다서 시원한 것처럼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시원함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오늘 저에게 주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과거의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항상 빚진 마음. 그 다음에 미래가 있는데 부활이죠. 부활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는, 사실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면 문제이고 아픔이고 가시이고 인생이 만만치 않죠. 근데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 고난은 잠시인 것이고 영원한 미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죄책감, 트라우마,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그 두 가지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서 과거는 죄사함, 미래는 부활, 이 두 가지가 오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전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삶이 아름답고, 그래도 참을 수 있고, 이웃에게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날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분이 술을 한잔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60점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설교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마음이, 그래서 주일 저녁만 되면 전화만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제가 나이가 32이었거든요. 일찍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든 저 사람이 나가든 둘 중에 하나다. 이대로는 내가 목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제가 저녁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대로 못해 못해.

0: 한다.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한 20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나가면 내가 나갑니다. 40일 동안 뭔가 변화가 없으면 내가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경험도 있고 설교도 한 70년쯤 하고 이런 목사를 만났으면 저분도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어쩌다고 이렇게 경험도 없는 젊은 목사를 만나서 고생을 하는가. 그런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끝났어요, 기도는.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너무 반가워요.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둘이 바뀌었어요. 내가 먼저 바뀌었는지 그분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뀌면서 삶에 또 다른 어떤 목회 열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그러면 한시도 목회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후에도 계속해서 조금 마음이 산란하거나 힘들면 저 혼자 부흥회를 해요. 강대상에 가서 그냥 앉아서 보혈 찬송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어느 때 마음에 눈물이 나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러고 나면 목회 힘든 거나 또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어렵게 하는 협동 목사님들이 계셔도
1: 와
2: 처음 잘 못 참아보시는데요?
3: 친하신 줄 알고 오셨는데 오늘
4: 네. 제게는 많은 제자가 남아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고 어떤 조직에게 충성하지 않았고 조직 내에 있는 그런 약한 지체들에게 충성을 한 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였는데 결국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이제 교수가 남는 거는 어떤 주요 보직보다도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제자들,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저를 기억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어떤 그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한 하나의 능력과 부활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5: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지만 부활의 아침은 십자가 후에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때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또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목사님들이 깨닫게 해주시네요. 자, 방송을 보시다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질문들 떠오르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올포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시청자 질문 코너로 보내주시면 알차게 문답 토크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죽는 십자가, 살리는 십자가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차 교수님은 무엇을 넣으실까요?
4: 부활의 지름길이다.
5: 부활의 지름길.
1: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다.
5: 원동력. 네.
0: 대처는 아까 설교했듯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5: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6: 말씀 계속 들으면서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날마다 죽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7: 목사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되는 능력, 그래서 너와 나로 이렇게 쪼개졌던 관계들이 하나 되게 우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십자가 생각했습니다.
8: 저는 노래 하나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 내 게 절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건데 좀 내 거 같이 행동한 것들이 지금 오늘 엄청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완전히 깨지고 항복했습니다. 저 항복. 예.
9: 멋지네요. 저도 이기적인 내가 이 기적의 나로 변화하는 은혜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5: 오늘 굉장히 진지한 회개들을 하고 얼굴이 좀 맑아지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끝인사 부활절의 기쁨을 가득 담아서 외치며 마치도록 하죠.
8: 나는 죽고 주님은 사시는 십자가, 놀라운 은혜로
9: 하나 되는 시간
10: 올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모두 한마디씩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 사람도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게 된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불

0: 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엔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나 뭐 가벼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MBTI가 빠지지 않죠. 일례로 그러니까 누군가 힘들어할 때 F 성향의 사람들은 어떡해 친구야 힘내 더 잘 될 거야 라고 이제 선 위로 위로부터 해준다면 이제 T 성향의 사람들은 자 봐봐 지금 네가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런 거야 라고 상황 파악부터 해준다고 하죠. 성향, T성향. 예. 흔히 F성향의 친구들은 내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고 T성향의 친구들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니 그 누구도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방식이 다른 거라는 거.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T? 예수님 F? 어느 한쪽으로 쏠린 이야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다 체크하신 후에 딱 알맞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것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2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폴라리스님 전 전형적인 F예요 라고 예, 밝혀주셨고 도레미파 보라시도님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 좀 우울해서 빵 샀어 라고 했더니 8살 아들은 어? 우울한데 왜 빵을 사? 라고 하고 6살 딸은 내 거는 이라고 합니다. 라고 아 반응을 적어주셨는데 요 질문이 한때 그 MBTI에서 T인지 F인지 약간 구별할 수 있는 판독 질문이었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무 자르듯이 뭐 너는 T야 너는 F야 이렇게 뭐 나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또 바뀝니다. 아시죠? 살면서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뭐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바뀌기도 하고 요즘 이제 뭐 MZ세대들은 MBTI의 일을 막 이제 분석하죠. 거의 뭐 전문가입니다, 진짜. 그리고 막 상대방의 성격 유형을 막 맞추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 약간 놀이처럼 예, 그렇게 소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MBTI를.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뭐 가둘 수가 없는 분이죠. 예, 그분은. 그분은 뭐 때론 T처럼, 때론 뭐 F처럼. 예.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 필요한 감정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 뭐 그분께는 못할 얘기 없이 다 솔직하게 내려놓고 또 전하고 그분과 같이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지님은 완전 F인데 이상하게 가족들한테 가끔 T로 반응하게 돼. 아, 왜, 가족들한테는 왜 그래. 예. 아, 근데 이게, 뭐, F가 좋고 T가 나쁘고 이게 전혀 아닙니다. 아시죠? 예. F는 어떤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고 T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때로는 쓴소리도 필요하고, 팩트 폭격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뭐. 예.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훈디는 F죠? 라고 하셨는데, F 성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막 바뀌잖아요. 일전에 해봤던 MBTI 검사에서는 ISFJ. 근데 저와 혜영 작가가 똑같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님께서도 먼 미국에서 손자보고 계신 조순희 권사님 방송 듣고 계시다면 건강하셔요. 한 주도 화이팅! 이라고 또 마음 전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예. 삶의 일상 또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드릴게요. 0005번으로 근데요 MBTI 이거 유행 지나지 않았나? 하고 말하면 쌉티인가요? 라고 크크크 남기셨는데 모르겠어요. 뭐 요즘에도 MZ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MBTI.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좀 이렇게 그런 좀 약간 어색한 자리에서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좀 유용한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마커스 월십의 이 곡 들을게요. 나는 주의 친구.

써니 값없는 은혜 그리고 피아 월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 나는 주의 친구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초롱님도 이번 주도 화이팅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인동쿠쿠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병학님 닉네임 푸른하늘님 샬롬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붙잡고 달려갑니다. 저 지금 알바 출근 중인데 지각각 유유 에바다 열려라 라고 아 예수님 붙잡고 지금 전력 질주 중이신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어떻게 사연을 남기셨을까 예 어디 대중교통 아니신가요? 아, 어쩌면 좋아 예. 그래도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빨리

무사히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아, 많이 안 혼나셨으면 좋겠네요, 사장님한테. 닉네임 향기님, 저도 ISFJ인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 건네주셨고, 예, 반갑습니다. 아, 동지를 만난 것 같네. 아보카도님은 저도 타인에게는 F인데 가족들에겐 유독 T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라고 남기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러시지 않을까. 예. 아무래도 밖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거 적당하게 맞춰주고 막 피곤하게 꼬치꼬치 다 막 따지지 않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서로 좀 지켜줄 건 지켜주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사실 우리가 매일 보는 가족들한테는 어떤 나의 어떤 보호막 이런 거 치지 않고 직설적으로 때로는 선을 넘는 가족이라서 선을 좀 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뉴맘님께서 지온이가 아팠어요. 주말에 막 토하고 열나고 잠도 못 잤는데 어젯밤엔 열도 안 나고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등교 안 하고 오늘 태권도 일찍 다녀오겠다네요. 빨리 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온이가 건강해져서 다행입니다. 우리 지온이 둘째 지우가 좋아하는 곡 신청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 곡 남기셨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 웨이홈 곡 준비하겠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지훈이가. 딱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뭐 학교나 유치원에서 뭐 독감이랄지 뭐 수족구랄지 이런 것 그 감염병 유행하지 않나요? 아 저희도 아이들 진짜 유치원 다닐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의 친구가 걸리면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6월, 7월, 8월 딱 이때 전염병들. 그래도 크게 아프지 않고 잘 회복돼서 다행이에요. 방그리님, 어제 딸이 아파서 응급실 다녀오고 다녀와서도 증상이 남아있네요. 오늘 다시 병원 가보려고 해요.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깨닫습니다. 아, 딸 대신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 이렇게 탁 누워서 진이 빠져 있고 막 이러면 애간장이 녹죠 진짜 부모들은. 아이고 오늘 잘 치료받고 주사 한 대 탁 맞으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네. 예. 그래요. 좋은 씨앗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준비하겠고요. 웨이홈 하루를 시작할 때.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었고요. 오벳 아침 연습실 가는 길 그리고 웨이홈의 하루를 시작할 때 좋은 씨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온유맘님의 신청곡도 있었고요. 현아인맘님 오늘 아침은 조금 시원하네요 라고 남기셨고 지난 금요일 또 주말 내내 막 비가 왔었죠. 그 이후에 약간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닉네임 행복한 엄마님께서 어젯밤에 어머나 말벌이 집에 들어온 거 있죠. 남편 보고 아이 안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모기 잡는 스프레이를 찾는데 제가 당황하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겨우겨우 기절시켰는데 아니 어떻게 기절시켰어? 남편이 나와서 막 잔소리를 하는 거 있죠. 말벌에 쏘여서 이틀 만에 죽다 살아난 기억이 있는지라 너무 무서웠는데도 열심히 싸운 건데 유유 저희 어제 갈라설 뻔했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남편이 해서 그냥 더 데리고 살려고요 라고 야 이거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으나 말벌이 집으로 이거는 진짜 들어오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대공포입니다. 공포. 와 이거 뭐 이건 스릴러지. 어우 약간 지금 상상만 했을 뿐인데 우리 집에 말벌이 침입해. 야 약간 지금 모골이 송연해지는.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말벌은 엄청 빠르다고요. 그냥 이런 파리가 아닙니다. 진짜 말벌은 엄청 빠르고 그리고 그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말벌 한 마리가 꿀벌 막 수백 마리랑 싸워도 이기거든요. 굉장히 좀 센 녀석인데. 야, 이 말벌. 근데 어떻게 얘를 기절시키 결국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천만 다행입니다, 진짜. 아. 이 절체절명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야, 멋지다. 남편 여보. 아이 데리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 있어. 거의 여전사급이신데? 야 이거 거의 뭐 시고니 위버, 에일리언의 시고니 위버인 줄 알았어. 야 대단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그 아픈 전적이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행복한 엄마님, 진짜. 아, 남편분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 9027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훈디 저는 주말 내내 장 청소 이벤트 당첨돼서 강제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쫙 빠진 수분 하루 만에 원상 복구됐어요. 아픈 장 때문에 살짝 핏기가 없어 보여서 곱게 본장 끝내니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크크크라고 남기셨는데 오 이런 이벤트 나도 하고 싶다. 되고 싶다. 장 청소 이벤트 싹 그 장에 있는 뭐 노폐물들, 숙변 이런 거 착 내려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분까지 빠졌는데 하루 만에 그냥 예, 복구시키셨다고요. 예.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9027번님 잘 오셨습니다. 춤추는 구름님 남편이 왜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보통은 아내와 아이는 들여보내고 남편이 잡는. 그쵸. 보통은 이 그림이 맞죠. 여보, 당신 아이 데리고 얼른 들어가 있어. 내가 한번 해볼게. 나 해병대야. 보통은 이런 그림인데, 아, 그래요. 근데 뭐, 또, 가정마다, 아, 또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0055번, 야, 테토녀시다. 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한번 어떤 그 말벌에 쏘인 그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셨다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푸르른 날님께서 어쩐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했더니 잔뜩 흐리고 비 소식이 있네요. 습한 공기 정말 싫은데 인내하는 하루 보내야겠습니다. 힘찬 한 주 보내세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 오늘 뭐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이따 한 대 모아서 2부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닉네임 나다운 계절님께서 청하신 곡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윤상은이 부르는 곡으로 듣습니다.

윤상은 저 장미꽃 메들리 나다운 계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아, 우리 행복한 엄마님께서 말벌 사연 AS 아, 또 후기를 남기셨는데 아, 스프레이로 그 모기 스프레이로 기절시키신 게 아니라 책을 여러 번 던져서 기절을 시켰는데 남편이 왜 던지냐고 책을 잔소리. 아, 그래서 책으로 눌러서 잡았어야 한 번에 잡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말벌이 얌전하냐고요. 예, 두꺼운 책으로 던져 잡았습니다. 읽을 땐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준 책입니다. 야, 대단하. 이거는 더 저는 더 정말 인정하고 싶은 게 얘네들이 공격 당한다는 걸 알면 달려들잖아요.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걸 무릅쓰고 감안하고 책을 던져가지고 야 기절식 여전사시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어쨌건 해피엔딩이라 에. 훈훈하게 끝나서 다행이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하덕규의 사랑일기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한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마치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웃고 격려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바라보며 울컥 솟아나는 눈물이 있다면 그때 조용히 누구라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시다. 이 지상의 여행 에세이 스파시바 시베리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송인 김재동의 말이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어나 출근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나의 안목을 내어드리게 하소서. 내 수준에 하나님의 수준을 맞추어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수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높으심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은 나와 달라서 더 높고 위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뜻을 믿게 하시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르며 순종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명선 내 하나님은이었고요. 앞서 소리엘 아 주님 크신 권능으로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2부를 여는 코너였죠. 자,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아침님 샬롬 와주셨고 파리가제트님도 와주셨네요. 박종순님도 같이 기도하실래요?

동참해 주셨고, 아, 우리 복의 근원님께서 저희 집은 어제 러브버그 들어왔는데 제가 잡았어요. 벌레는 늘 제 담당입니다. 신랑이 벌레 무서워하는 서울 남자, 저는 안동 여자. 저도 벌레 담당이요. 아, 그렇구나. 아, 여전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희 집은 둘 다 좀 벌레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내도 좀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바퀴벌레나 이런 종류는 잘 잡는데 저는 유독 나방이 무섭더라고요. 나방. 나방이 날개에 있는 그 약간 화려한 그 문양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 무서워. 예. 근데 다른 건 뭐 잘 잡습니다. 저는. 예. 벌도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제가 퇴치하고. 근데 나방이 저는 유독 무서워요. 마운틴 사나님께서 강원도 봉평이 시골인데요. 1층 창고 모퉁이에 말벌이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던 시절 놀다가 어머나 말벌의 얼굴이 쏘인 거 있죠. 심하게 퉁퉁 부어서 얼음으로 찜질하니 조금 나아졌는데 아빠인 제가 에프킬라 들고 복수하러 가서 어머나 에프킬라 뿌리면서 라이터 온! 순간 화염방사기로 예, 이 벌집을 태우다가 저도 눈에 한 방 쏘인 아픈 기억이 어머나 큰일 날 뻔하셨네 진짜. 벌집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번 주도 샬롬 하셔요라고 아, 또 경험담을 남기셨는데 그렇지. 우리 아이가 벌에 쏘여서 막 고통스러워해. 얼굴이 팅팅 부 이러면 사실 아, 좀 이성의 끈이 끊길 수 있죠. 근데 상대는 말벌이에요. 예. 꿀벌도 아니고. 보통 그 말벌 퇴치하신 이런 분들도 다 뭐 그 방충망, 보호 장비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간단 말이죠. 근데 눈에 쏘이신 걸 보니까 그냥 약간 홧김에, 예. 그냥 가신 것 같아요. 뭐 보호 장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마치 그 누구야? 내 딸을 건든 게. 약간 그 테이큰의 리암 리슨처럼 그냥 이제 달려가신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 아시죠? 그 매해 뉴스 나오잖아요. 뭐 이제 벌초하러 가셨다가 말벌에 쏘여서 뭐 그런 뉴스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예. 아. 그래요. 예고 켈리님도 와 화염 방사기로 벌집을 태우셨다니 덜덜덜. 마운틴 사나님 아빠의 응징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잘 될 거야 님도 훈디 출근 시간 10시로 바뀌면서 사연을 자주 못 남겨서 아쉽습니다. 등원시키고 이제 출근하며 출첵 남기셨고 글사랑님 일 그만두고요. 5월 26일부터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 듣는 중인데 지난 금요일에 2급 자격증을 드디어 취득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자격증 있는 남자, 커피 내리는 남자.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급 실기시험 남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새로운 인생 2막 잘 쓰임받길 원합니다. 남기셨는데 1급도 화이팅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미리암님께서 좋은 아침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신청곡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 곡에 또 피처링 또 제작에 참여한 우리 배영호 형님도 와주셨네. 오랜만에 아이들 아침 차려줬습니다. 등교시키고 저는 뭐 간단히 먹고 찬양 들으며 휴식 중. 시원하고 또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보내셔요 다들이라고 남기셨네. 아, 또 보고 싶네 우리 또 영호 형님. 같이 얘기를 하면 와 정말 이분의 삶의 스토리는 한두 시간으로 안 됩니다. 이분을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야 된 형님이에요. 예. 아무튼 김영우의 시편 21편 주의 사랑 같이 들었고요. 오늘 또 우리 영우 형님이랑 저랑 이따 한낮에 12시에 463 라이브 하거든요. 그때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였고요. 헬렌 프로젝트 주와 마주 앉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미리암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엄살 할바이님께서 아 등장하셨다. 영천에서 양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말벌과 싸우네요. 그죠? 말벌이 그냥 그 꿀벌 집을 침입해가지고 그냥 헤집어놓고 다 죽이고 예. 속수무책이더라고. 말벌이 한번 그 침입하면 꿀벌들은 그냥 추풍 낙엽처럼 탁 그냥 쓰러져. 말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저도 잠자리 채로 잡습니다. 휙휙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도 이렇게 보호장구 착용하시고 잠자리 채로 이렇게 잡으셔요. 예. 맨손으로 갔단 큰일 납니다. 민트핑크님은 저희 남편은 벌초 갔다가 말벌에 6방 쏘였는데 잘 살고 있어. 어머나. 어머나. 6방 쏘이셨는데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거는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진짜. 예. 좀 위험한 부위에 쏘이면 진짜 아찔합니다. 진짜. 예. 이 확률은 와 희박한 확률인데 6 대단하십니다. 예. 추억님도 오늘 벌 얘기가 많이 나오네. 그러네. 예. 저 초등학생 때 오빠 따라 산소 갔다 벌한테 쏘였는데 된장 바르고 엄청 고생한 기억 나요. 그런 산소 안 갑니다. 예. 그때는 또 이제 민간요법으로 이런 거 했죠. 예. 된장 발랐죠 진짜. 예. 올리브님 어제 새가족 환영회 잘 마무리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진 우리 새가족 교사분들 보며 뿌듯한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하루였어요. 라고 남기셨고 안젤로니아님 아 시편 21편 이 곡 들으면 예전에 훈디가 라이브로 함께 했던 게 생각나서 울컥울컥 사실 불러 지금도 저 따라 부르긴 했어요. 근데 마이크를 올리지만 않았을 뿐 아유 명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딸기바구니님께서 최덕신의 시편 23편 듣고 싶다고 청하셔서 보컬 김은경 최덕신의 시 23편 준비하겠고요. 시편 시리즈가 쭉 나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시편 노래 있습니다. 시편 40편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곡 예.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음반 중에서 시편 40편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사람은 동물과 여러 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하고 기도하며 웃는 존재입니다. 웃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웃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만이 가득해졌습니다. 웃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겐 귀가 세 개라고 합니다. 두 개는 얼굴에 달린 진짜 귀이고 나머지 한 개는 웃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웃음을 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스갯소리를 들어야만 웃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웃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인생의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물론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은 내 인생의 웃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해야 인생이 기쁘고 웃음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부디 주의 말씀으로 웃음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영환 웃음의 기억 전해드렸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내 인생의 웃음으로 결국 이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김진아님께서 이번 엿새째 그리고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 병원에서 맞이하시는 생일이구나. 울컥하네요. 엄마 생각, 언니들 생각에 또 아픈 동생, 딸. 우리

서운하진이 생각도 나고요. 아픈 엄마 밑에서 잘 자라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영광 돌립니다. 고마워 내 사랑둥이들 천사 같은 우리 신랑도 존경합니다 라고 당기셨는데 야 이게 생일인데 여러 감정 기쁜 감정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 다양한 감정이 지금 아침부터 샘솟는 우리 진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웃는 특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을 기점으로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닉네임 휘라클님께서 저는 소문난 T라고나 할까요? 아 MBTI T시군요. 예. 그런 저의 생일이 바로바로 오늘입니다. 축하해 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우리 휘라클 용기 내셔서 또 이렇게 예, 자축사연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6월 22일 특별한 날 오늘의 주인공이세요. 예. 잠들기 전까지 오늘 그냥 행복 가득하고 웃음 머금지으면 이렇게 웃음을 머금으면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날 보내시기 바라면서 생일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앞서 들은 생일 축하곡은 위러브의 아버지를 닮아 있네였죠. 우리 아래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케지아 이이님께서 바쁘다고 그냥 흘려듣는 엄마, 힘들다고 다음에 들을게 했던 아내인데 오늘 샬롬 생각 듣고 조금 찔림 회개합니다. 오늘은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라고 수연님도 와주셨고요. 네,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네요. 저도 뭘 많이 듣고, 네, 아이들 얘기도 좀 듣고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시와 그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종환의 산문집 사람은 모두 꽃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앞에 우리 행실을 비추어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종호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연성합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는 남을 위로하며 남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랑은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도 서울 모태탑 찬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형규의 찬양으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미스바 합창단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김종찬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임미정의 음성으로 오 거룩하신 주님 함께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붙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이종익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어서 위로송을 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안성진의 음성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할게요.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2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오늘은 흔들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염려하며 디모데를 보냅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그의 말에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갑작스럽거나 뜻밖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정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험과 유혹은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일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며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재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도용사가 되고픈 나님께서 오늘 생일이라고 미리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김진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미리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하네요. 생일 되니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시죠? 14살 소녀가 8시간 수술 받을 때 눈물로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우셨을까? 2주간 혼수 상태여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딸이 장성해서 천사 같은 남자 만나 결혼해 아들 둘 무사히 순산한 게 저의 인생에 정말 잘한 일이라고 엄마는 말씀하셨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아픈 엄마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우리 아들들, 하나님이 이딸 힘들지 말라고 아가들이 때도 안 쓰고 정말 수월하게 키우셨다고, 정말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라 확신합니다. 고마워 하원하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 생각도 또 잘 자라준 아들들에 대한 고마움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생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 건강하시게 그리고 더 행복하시게 하루하루 써내려가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워낙 김진아님께서 피아워십 팬이시잖아요. 피아바라기라고 늘 말씀하셔서 축하의 곡으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네 피아워십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히즈윌 김동욱의 음성으로 하루를

기상학은 인류가 서로를 돌보는 가장 오래되고 협력적인 시도다. 우리는 그동안 성취한 모든 것을 쉽게 잊는다. 500년 전 인류는 바람이 불고 하늘이 뚫려 비가 내리는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계절의 추위를 보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우리 삶의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자가디시 슈클라의 내일 날씨는 맑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서로 손 내밀며 도울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명성의 찬양이었고요. 광나루 남성중창단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서울시립대학교 콘서트콰이어의 찬양으로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0: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김의배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찬양입니다. 선하신 목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umma cum laude, pro se quisque. 각자 자기를 위한 최고의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죠. 누가 더 빨리 갔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높이까지 올라섰는지를 보며 내 하루의 가치를 쉽게 낮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꼭 등수로만 매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속도로 가는 사람이 느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잃지 않고 가는 사람이고, 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나무가 부른 한 걸음 두 걸음 우리에게는 이성균의 골목길 걸을 때라는 곡으로 그 곡이 뭐 원조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걷는 걸음처럼 리메이크된 사랑나무의 한 걸음 두 걸음을 전해드렸어요. 나의 속도로 어제 나와 지금의 나를 오히려 가장 멋지게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그 속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무 숨가쁘게 오늘을 또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면 참 사람이 금방 초라해지기 쉽잖아요. 남이 주는 상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조용한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잘 견뎠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상을 받고 싶네요.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로 간유산균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하는 두 곡의 찬양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소리엘의 뉴스타트 륜과 마르지 않는 샘 하준 나로부터 시작되리 들어보셨어요. 오늘 함께

예, 오프닝에서 좀 어려운 라틴어로 시작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오프닝 너무 마음에 든다 말씀해 주셨어요. 숨마쿰 라우데, 프로세 퀴스퀘. 숨마쿰 라우데는 뭐 최우등 졸업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예로운 졸업, 최고로 그러니까 거의 수석 졸업자 이런 내용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프로 세 퀴스퀘 요 단어에서 바로 우리 자기 자신과의 이런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영예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와의 경쟁 바로 어제의 나보다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아진 내가 되었는가 요런 삶의 속도를 묵상할 수 있는 멋진 오늘 시작이었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곡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묵상하면서 찬양 전해드렸는데 오늘 첫 곡을 고르면서 실은 오늘 월요일에 퀴즈 준비 하면서 오늘 기다려 주실까? 지난번 첫 번째로 깜짝 코너로 빵빵한 퀴즈 월요일 빵빵 퀴즈 기다리고 계실까 싶으면서 이렇게 좀첫 곡부터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곡을 골랐거든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연 소개하는 것부터 안 하고 그냥 바로 퀴즈로 넘어가서 괜찮으실까요?

찬양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들으시면서 퀴즈도 한번 맞춰보시고 또 선물도 저희가 빵빵한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 선물 중에 참 감사하게도 강릉 초당 커피빵 그리고 강릉 육종 마늘빵이 있어요. 이 선물을 저희가 월요일 퀴즈 당첨자분들께 빵빵하게 선물 드리려고 재미있게 참여해 주십사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자,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퀴즈 들으시다가 바로 알 것 같으면 레인보우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으로 선물 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DJ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아무 이유 없이 빵빵한 선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찬양 세 곡을 준비를 했어요. 숫자가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들려드리는 찬양 제목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더해 주시는 겁니다. 수학 문제지만 더하기니까 괜찮으시겠죠? 찬양 세 곡을 들려드립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숫자를 모두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곡 들으시고는 절대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느긋하게 오늘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느긋하게 기다려주세요. 세 번째 곡을 다 들으셔야 아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희주윌 조서연이 부르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곡은 김형미 씨가 부른 곡이고요. 자, 제목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사에 등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와, 한여름에 듣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곡 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김영미 씨의 곡이었고요. 절대 가사에 등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맞추실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목에 등장하는 숫자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이제 엄청 커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찬양이 끝나고 제가 힌트로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으니까요. 천천히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대신 곡이 끝나기 전까지만 정답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빵빵한 퀴즈. 퀴즈가 무척 쉽지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이게 무슨 곡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희 방해 작전도 있는 겁니다.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자, 세 곡의 제목에 숫자 잘 더해서 샵 1212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유료 문자 혹은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비공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다 볼 수 있어요.

자, 월요일에 마련하는 일부 코너 빵빵한 퀴즈. 자, 오늘 세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고 세 곡 찬양 제목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더하기 해주세요 하는 쉬운 문제를, 물론 수학 문제지만 쉬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또 힌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대신 시간 싸움이겠죠. 이 곡이 끝나기 전까지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천사 같은 마음으로 드린 퀴즈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천사 같은 우리 CCN 캠프 애청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퀴즈를 마련해 봤고요. 정답을 외쳐주신 용감하게 용기를 내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가운데 빵 선물이 있잖아요. 강릉에서 제공 협찬을 해주신 강릉 육족 마늘빵, 그리고 커피빵, 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은 세 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자, 세 분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세 분만 하자니 오늘 천사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제가 모바일로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일 선물 중에도 살짝, 물론 이제 커피빵, 마늘빵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또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은 심지어 바로 제가 바로 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모바일 쿠폰도 제가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커피빵과 마늘빵 받으실 분들인데요. 자, 먼저 커피빵, 정답 천사, 한 걸음, 세 가지 선물, 천 번을 불러도 합치니 천사가 나오는군요. 재미있어요. 1302님 당첨되셨습니다. 그리고 저 처음 참여해보는데요. 첫 번째 한 걸음에 1, 두 번째 세 가지에 3, 마지막 천 번에 천, 정답은 천사입니다. 1004 이렇게 러브.

러블리 송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한송이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육족 마늘빵. 육족 마늘빵은 제게도 이 선물이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며 0817님께서 역시 정답 천사 맞춰주셨어요. 찬양처럼 따뜻한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0817님께는 마늘빵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분 모바일 쿠폰 받으실 분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직 준비를 당첨자 세 분을 아직 뽑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가 김수지의 천사처럼 말고 힌트 곡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이 곡이 나가는 동안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께도 제가 부지런히 빵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비공개로 보내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실 테니까요. 저희가 대신 지난주에 캠프가 시작이 된 후에 매일매일 또 선물로 상을 드리고 있잖아요.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퀴즈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퀴즈 맞추러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식 송미애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찬양 나가는 동안 모바일로 선물 받으실 세 분 바로 선정할게요.

김명식 송미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찬양 들으셨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참여를 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한 분만 제가 말씀을 이름을 대면서 말씀 배고픈 고질라님께서 저희 딸이 빵같이 생겼다고 하셔가지고 이 선물은 꼭 따님께 전해주시기를 바라며 자, 세 분 7647님, 5379님, 2931님께 빅맥에서 나오는 그 선물이 있더라고요. 빅맥 세트?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빵 선물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참여를 해주신 많은 분들, 앞으로도 월요일에는 이렇게 웃음이 빵빵 터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곡은 8093님께서 사랑하는 고이 따님 응원하시면서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국악을 배우며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 최근 대회에서 좀 결과의 상실감과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 아빠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고민하다가 찬양 들려주면 딸아이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고 주의 손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우리 8093님 사랑하는 따님에게도 저희가 모바일 쿠폰 바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빵빵한 퀴즈는 아니었지만 선물 이렇게 위로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방송국에서 선물 받았다 꼭 이야기하시고 힘내라고 DJ 아줌마가 얘기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전해드립니다.

잔치 공동체의 주혜손이 함께 하셨어요. 자, 선물, 빵빵한 선물에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를 비공개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에 사연을 쓰실 때 비공개 채택하시고 주소, 전화번호 받으시는 분의 정확한 이름 남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말에 선물 취합해서 보내드리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레미 스캇, 데이빗 루이스의 함께하는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조금 차분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그동안 이렇게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사람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부는 데만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심리학자 제스 레어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이번 주 목요일은 6월 25일입니다. 76년 전 그날 선전포고도 없이 38선을 넘어온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협정으로 총성은 멈추었지만 이 땅은 여전히 분단된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 법입니다. 그러나 아물었다고 해서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25는 이 민족에게 그런 상처입니다.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인구의 대부분이 된 지금도 전쟁이 남긴 흔적은 우리의 지도 위에 가족의 역사 속에 그리고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이 있고 아직 수습되지 못한 유해가 전쟁터 어딘가에 남아 있으며 아직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76년이 지났어도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6.25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무게를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평화를 힘써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상처가 희망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그 기억을 평화를 향한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그날 잠시 멈추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위해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0: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상처는 기억될 때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는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희망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이 내일의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T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오혜림 함께 부르는 찬양. 자, 이 곡 신청하신 분 계셔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이 곡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큰 응원의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손 꼭 붙들고 시작하는 그런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부른 오늘 밤 난 보사노바 버전. 1부에서는 김수지 천사처럼을 전해드렸는데 두 분 목소리가 살짝 비슷한 듯한데 굉장히 뭔가 그 맑고 청순한 느낌을 주죠. 오늘 밤 난 데이비 밴드의 아가라는 곡에서 이어봤는데요. 데이비 밴드는 커피향기 님께서 말씀 읽기 구약 끝나고 신약 읽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참 좋아요 하시며 아마 신곡이 아닐까 싶은데 청하신 곡이 없어서 오늘은 아가라는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시신캠프 새로운 코너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는 CCM 새 앨범 소개해드리는 CCM 공부방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CCM 또 잉글리시 코너가 참 많아졌어요. 제가 그동안은 코너 없이 쭉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만 전해드리는 그런 진행자로 좀 차분하게 함께 하다가 CCM 캠프를 맡게 되면서 다양한 코너들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도 전해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보다 많이 웃게 되기도 하고 말도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시끄러운가 고민도 되고 방송 이제 6월 15일 개편과 함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살짝 고민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시면 저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잘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분께 저희가 또 선물도 상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상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은 비키님께 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연을 너무 근사하게 저희 홈페이지 사진 같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부터 CCN 캠프를 듣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하루를 보내고 라디오를 들으면 은영님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찬양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루의 마무리를 CCN 캠프와 함께하고 싶어져요. 나오는 곡들 중에는 아는 찬양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는 찬양도 있는데 모든 곡들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마치 조용한 밤에 모닥불 앞에 앉아 찬양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름처럼 캠프에 와 있는 듯한 편안함이 있어요. 좋은 찬양과 따뜻한 진행으로 지친 하루 끝에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써주시면서 오늘도 빵빵한 퀴즈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정말 즐겁게 캠퍼로서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비키님께는 캠프 모닥불 불멍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멍상에 어울리는 선물은 따뜻한 차 한 잔 손에 이렇게 컵에 그 있잖아요. 캠프할 때 그 스탠으로 되어 있는 그 컵 말이에요. 그거 필요하잖아요. 왠지 거기에 미세 곰취차 따뜻하게 타서 드시라고. 미세 곰취차 캠프 모닥불 불멍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역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보내주세요. 자, 지금 준비한 두 곡은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련이 와도를 써주셨는데 유리정은님 오늘은 강찬 씨가 이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강찬의 목소리로 듣는 시련이 와도

너무 근사해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는 사람님께서 오늘 평택역 헌혈의 집에서 124번째 헌혈을 하셨다고. 멋지십니다. 저의 엄지척 보내드리며 신청하신 내 예수의 길 이 곡을 내시빌 한인교회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수님께서 신청하신 여러 곡 가운데 한웅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전해드렸고요. 내시빌 한인교회 예수의 길 강찬의 시련이 와도 그 한수지 씨나 혹은 원곡자인 이승철 씨가 부르는 시련이 와도와 또 다른 느낌이죠. 가사도 더 귀에 쏙쏙 들리고 좀 뭔가 더 큰 다른 느낌의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스님 개편 소식 듣고도 오늘에야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밤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밤 프로그램 여러 번 해서인지 지난 일주일 하면서 아 컨디션이 괜찮은데 목 컨디션도 심지어 오전에 축복송을 할 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게 그 비염이 오전 시간에 좀 심하게 있어서 항상 죄송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데 조심하라고. 고맙습니다. 건강하자님 가족 모두 오늘을 무탈하게 보내고 돌아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잠에 들 수 있다는 건 정말 가장 큰 축복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곡은 손영진의 음성으로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다리 놓는 사람들 조준모의 예수 이름 높이세 조금 차분하게 들으실 수 있는 두 곡의 감동 찬양입니다.

우린 없는 사람들, 조준모, 예수 이름 높이 새 라이브 워십, 손영진,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두 곡 찬양 전해드렸어요. 주일에는 이렇게

이렇게 라이브 워십을 또 쭉 이어서 듣는 워십 앤 프레이스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에 저는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상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분명 평소에 자주 불렀던 찬송인데 유난히 그날 그 예배 시간에 마음 깊이 다가올 때가 있죠. 1절, 2절, 3절 후렴까지 아 이런 가사였나? 내 마음을 그대로 옮긴 것 같아서 전율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게 충만한 주일을 보내고 찾아온 월요일엔 은혜롭게 다가왔던 그 가사를 다시 묵상하게 되죠. 그래. 이 노래를 이 찬송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자 다짐도 하면서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6월 네 번째 주 우리 일상에 아름다운 노래가 더 많이 더 잔잔히 흘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 있군요. 저는 어제 이 찬송이 그렇게 다가왔답니다. 리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이었고요. 보기의 근원님은 어제 주일에 저녁 찬양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이 다가왔고 그래서 전도서라는 곡이 또 생각이 나셨다고요. 라니정님은 맞아요, 맞아요. 어떤 주일은 임예송부터 가슴이 덜컹, 눈물이 왈칵. 찬양대 옆자리에 앉은 분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눈빛. 네, 오늘도 2시간 기대하며 일하면서 이어폰 끼고 청취합니다. 그런 날 있어요. 정말 임예송부터 확 다가오는 날. 그런 때는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오죠. 해피플레이스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 이런 방송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원한 공기가 최고입니다. 카라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자주 봬요. 김다영입니다. 전도서.

에벤에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푸른 하늘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의도 근처 결혼식을 남편과 다녀왔는데 요즘 추세는 좀 결혼식 자체가 짧은 편이잖아요. 근데 좀 길었고요. 시간이 길었고 좋았던 점이 예식 끝나고 장식한 꽃들을 한 움큼씩 가져가라고 꽃다발을 만들어줬어요.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이벤트였어요. 작은 배려에 봄을 찾기 한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예쁜 꽃들 사실 요즘에 더워서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두면 쓰레기만 되는데 그걸 오신 분들에게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준다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꽃이 에스프레소님 댁에 지금 예쁘게 꽂혀 있겠는데요. 아름다운 한때님, 새롭게 하셔서 두 번째 나온 소유정님 간증이 너무 가슴 아파서 사랑과 신청해 봅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하고요. 하셔서 이 곡 준비해 놓겠고요. 동행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어제 찬양했던 곡인데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니, 걷기 하고 왔는데 습하고 덥네요. 네, 오늘 좀 습합니다. 덥기도 하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는 곡이죠. 이 곡도 함께 준비해 놓겠습니다. 파크릭스님 오셨어요. 출첵 잘 됐고요. 반갑습니다. 먼저 어쿠스틱 워십 앨범에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리고 소유정 사랑가까지 함께합니다.

소유정 사랑가 어쿠어스틱 워십에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였고요. 오랫동안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길을 찾던 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주님이 이 아들을 축복하시길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하신 가브리엘님의 신청곡. 네,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또 자신이 가진 역량들을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길 바라면서 야베스의 기도 신청하신 곡 함께 들을까요? 장윤영이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 그 말씀 듣고 많이 울었네요. 푸른 동사님. 맞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받기 쉽고 또 회복이 어려운 일도 많은데 또 우리가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곳이 가정이고 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내일은 아시죠? 신청하신 곡 노래하는 순례자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1678번님 조카 부부가 교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3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어제 목사님 설교 듣고 해답을 얻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특히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죠. 저도 이럴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또 기도해야 하나,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거기서 좀 답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연주곡이 있어요. 그 연주곡을 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연주를 망쳐요. 잘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베토벤을 탓할까요? 왜 이렇게 곡을 만들었냐고 베토벤을 탓해야 될까요? 연주자의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주자로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베토벤을 탓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와 닿아서 제가 방송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위안받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걸 내 믿음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 함께 듣겠습니다. 유은성입니다.

여긴 경남 사천인데요. 비가 너무 예쁘게 내립니다. 어떤 모양일까요? 예쁘게 내리는 거, 부슬부슬. 예. 꿈꾸는 행복님과 함께 들었어요. 믿음 하나, 이성신이었습니다. 진주리님 오셨고요. 티테디오스 혜정님, 지난주부터 너무 반가웠는데, 이제야 인사합니다. 이리 정원님을 만날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고요. 고맙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글을 남기고 아는 체 해주셔서 고맙고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한 날로 보내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이 은혜 가운데 충만한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487번님, 황토길을 1시간 걷고 산속에 있는 곳이라서 초록초록 눈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 행복감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향로가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응원하는 제 마음 알지요? 알고 말고요. 신감사님, 처음 와보는 양재동 한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요즘 양재동 커피숍이 핫하다면서요? 거길 가셨네요. 공부하면서 아침 큐티 함께하는 교회가 이전하는 날이라 도와주러 왔거든요. 1등이라. 기다리며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가 일찍 끝나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좋은 일 하러 힘쓰러 가셨군요. 네, 커피 한잔의 여유로 또이 시간 보내시고 가서 좋은 교제 가운데 또잘 옮겨지길. 이전 잘해서 또 옮겨지는 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번창하길 또한 바랍니다. 성윤주님, 개편 후 처음 글 남깁니다. 출장 가기 전에 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당향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좋은 곡, 좋은 말씀들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요즘 윤주님은 출장을 자주 다닌

라고 하시던데, 예,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 가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풀리길 바랍니다. 일부 끝곡을 걸어놨어요.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예수 예수 예수라는 곡입니다. 이 곡 듣고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은 속초 권사 세미나로 차에서 듣고 있는데 1박 2일 은혜 가운데 충만하길 기대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아랑님 신청하신 거기 있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코스모스님께서 이제 자주 들어올게요. 저는 자주 들어온다는 분 너무 이쁘더라.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표대를 향하여 주유진의 목소리로 예, 이 두 곡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곡으로 2부의 시작곡으로 들었습니다. 음악은님 이렇게 정원님 목소리니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요. 그리고 승희님도 처음 들어오셨군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 나누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물빛님, 딸아이 직장 건강검진 따라왔는데 내가 나이 드는 거 가장 절감하는 순간이 자녀들이 하나둘 아픈 곳이 나타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 기다립니다. 아멘. 물빛님과 함께 들을게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 사랑이야기가 부르고요. 9858번님이 드디어 이번 주부터 대학생 남매 방학이 들어갑니다. 어제 그래서 가족들 함께 영화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죠. 정말 어르신들 말씀대로 아이들이 커가니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어제 그 소소한 일상이 행복하고 또 감사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신청하신 곡 팀록 워십 앨범에 있는 곡까지 두 곡 이어갑니다.

일산 애청자입니다. 운동 나갔다가 동네 공원 근에 앉아 땀 식히면서 참여해 봅니다. 철부지 오리님, 아미의 터치 신청하신 곡,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쾌유를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하양고래라고 아이디 쓰시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세라벨님은 휴무날이라 놀러 왔어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홍삼명주님도 오셨어요. 여러 가지로 아직 무거운 마음, 예, 하지만 잘 살아내고 있다. 스스로 토닥이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양로는 마음의 위로이자 감사합니다. 아멘. 열심히 사시는 홍삼명주님, 알거든요. 그러니 주님은 더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고 계시는 그분께서 때가 되면, 주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름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살랑살랑님, 빨래해야 되는데 뽀송하게 못 마를 것 같아요. 그래도 미룰 수 없으니 해야죠. 오늘도 빨래하며 방송 잘 들을게요. 그러게요. 오늘 날씨가 습기도 많이 머금고 있고요. 또 흐렸다가 또 해가 잠깐 나나 싶었다가 다시 흐렸다가 제가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빨래 얘기를 또 다른 분이 하셨는데, 아, 반장님도 빨래 삶으면서 찬양 집회 열린 듯 찬양 따라 부르다가 고무 장갑 벗고 글 남깁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반짝 해가 나야 빨래도 뽀송뽀송 마를 텐데요. 예, CBS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845번님은 열심히 달리셨어요. 어렵고 복잡할수록 달리기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걷고 달리는 게 머리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죠. 마음껏 놓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여 봅니다. 그럼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박수 보내드려요. 잘 버티고 있고, 잘 이겨내고 있고. 그렇다면, 언젠가는 그 끝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2374번님, 당향로가 저에게는 힐링팟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께서 신앙에도 버티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봤거든요. 처음에는 감동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은혜가 주어진다고 내 힘을 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멘. 제가 주일에 와 닿은 찬송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하신 다정한 그레이스님과 함께 듣습니다. 빨간 약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빨간약 앨범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들으셨고요. 오늘 축하 사연 나눠야 될 분들 계세요. 늘 기도 진하예요 님께서 절 낳아주신 엄마가 생일엔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아픈 엄마 보며 자란 하원하진군 고맙고 또 고마워 하시면서 아 병원에서 생일 보내시면 안 되는데 빨리 회복하셔서 가족과 함께 생일 축하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늘 기도 진하예요 님께 생일 축하곡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록 병원이지만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느끼는 귀한 날 되길 바라고요. 하경숭주님께서 어느덧 결혼 24주년 됐습니다. 2002년 6월 22일 뜨거웠던 월드컵 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좀 특별한 결혼 기념일이랄까 남편이 폐암 3기 투병 중이라서 기념일인 듯 또 아닌 듯 그럽니다. 잘 치료받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함께 들을게요.

하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때 24년 전에 오늘도 생각이 날 것 같고 또 함께 즐겁게 어디 갈까 계획하면서 이 날을 보내야 하는데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건 두 분이 함께 있어서 함께 이겨낼 힘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기도의 힘이 있어서 꼭 나으셔서 완전하게 잘 나으셔서 우리 결혼 24주년 때 그랬었잖아. 병원에서 그렇게 보냈었잖아. 회상하면서 그날을 떠올릴 수 있는 그때 참 감사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 오길 꼭 바랍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우리 당양너 가족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결혼 2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좋은 씨앗의 생일 축하 그리고 예람 워십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마하나임님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들었습니다. 꾸미는 자유, 예수원 가는 길 함께한 새로운 기름 부사였어요. 마하나임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퇴원을 못하고 계시는데 주치의가 와서 간 경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하셔서 마음이 지금 무거우시대요.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9898번님이 아내 절친이 거제도 개척교회 사모님입니다. 이번 주 저희 식구 휴가를 그 교회로 정하고 2박 3일 동안 미력 하나만 함께 전도하고 심방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두 가지 암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0067번 쓰시는데요. 며느님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예쁜 아가를 얻게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는 있는데 양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6067번님 며느님 그리고 우리 아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길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카페 모카님께서 직장 내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잠시 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이디 8529님 지난주부터 고3 아이가 감기로 고생 중이에요. 열도 39도로 높고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주말에 쉬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줬는데 감기 환자가 많더라고요. 우리 고3 아휴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감기로 몸까지 아프니까 어떡해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낫게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3남매 아빠님이 교회가 지난주 주일부터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여러 부문에서 성도님들 의견 듣고 공사하는데 지금 통풍이 재발을 해서 손과 발 다 퉁퉁 부어올라 아픈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회복되도록. 그래서 일하심에 있어서 불편함 없도록 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잔치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오늘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찬양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지요. 맞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고 기쁨입니다. 1115번 쓰시는데요. 예, 순종 신청하신 곡 송정미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무인도에서 탈출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이나 면접에서 늘 긴장하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돼도 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보다 내가 그대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며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미국 허드슨이 작사한 것입니다. 허드슨은 1843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펜실베니아로 이사해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자원병으로 입대했죠. 그리고 메릴랜드주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또 허드슨은 감리교 감독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성경과 신학 그리고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 오하이오주 마운트 버논 대학에서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으며 작곡가와 가수로서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후에 허드슨은 감리교 감독파 교회에서 설교자로 허가받아 그의 생애 대부분을 열정 가득한 전도자로 보냈는데요. 그는 열렬한 금주주의자로 금주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금주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제목은 내 생명, 내 사랑 모두 주께 드리나이다입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소명과 충성의 찬양,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

다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없을 때도 듣게 하시며 볼 수 없을 때에도 보게 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성령을 오늘 만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 파트모스 섬에는 지금도 사도 요한의 흔적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그 모습,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181장 찬송을 최훈차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박인수의 음성으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명숙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라신님께서 자비하신 예수여를 원주 기동남 성합창단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승동교회 임마누엘 성가대 조병욱의 솔로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와라님께서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 아침 어떻게 하루를 열어야 할까요? 한결 가벼운 마음을 작정해 봅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몸 누워

올때 보면은 날씨형 향도 좀 받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몸무게가 예전보다 늘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럴 때 이화라님 같은 이 마음먹기가 참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 작정해 보기. 하지만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도 아껴 주셔야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무지개님께서는 중부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막내 현수가 입원 중에 있어요. 맹장염으로 수술 예정입니다. 주님 치유해 주세요. 입원해서 퇴원까지 함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어제 보내신 문자라 수술은 이미 끝났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치유되어서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5759번. 지금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U17 플래그 풋볼 대표팀 아이들이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학생 국가대표로, 올해는 고등학생 국가대표로 다시 태극마크를 단 재민이와 친구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작년보다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진 아이들. 그 모습을 보니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참 귀하게 자라게 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재민, 주한, 최우, 지우, 대한민국 U17 대표팀 모든 선수들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U17, 17세 이하 플래그 풋볼의 국가대표팀 이군요. 대단합니다. 이 플래그 풋볼이 미식축구의 파생 스포츠라고 하던데요. 허리에 매달린 깃발을 뽑는 그런 스포츠라서 안전하기도 하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2028년도 LA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문자로 플래그 풋볼을 또 알려주시고 우리 대표팀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전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사님 반갑습니다. 신청곡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 적어주셨네요. 준비했고요. 조이포유 스태핑님께서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청하셨어요. 두곡 이어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이 기쁜 소식을 권오경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예향 기획 프로젝트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은 사람은 지나가도 약속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3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종말로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넘어 계속 이어지는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사라 생전 아내 사라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그 땅은 단순한 무덤이 아닌 약속의 땅을 향한 첫 소유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인상적인 장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모습입니다. 한때 갈라섰던 형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고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짧은 구절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의 복은 머무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어가시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순종과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약속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CL 여성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인수의 찬양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보내드리고요. 이수원님께서 청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7917번님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찬구님께서는 주만 바라볼지라를 청해 주셨는데 이 곡이 보내드린 지 정말 얼마 안 돼서요. 이번 주일에 예배 후 구역 찬양대회 때 선정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주일에 보내드릴게요. 0702번 6월도 벌써 열흘도 안 남았네요. 뜨거운 날씨에 시간이 빨리 증발해버리는 기분도 들고요. 하지도 지났으니 이제 그래도 해가 미세하게나마 짧아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한동안 덥고 습한 날씨가 지배할 테니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루치아노님께서는 이 아침 행복한 순간입니다. CBS는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함께함이 더욱더 큰 축복이라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기도해 봅니다. 따님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배상진님께서 여러 곡을 적어주셨는데요. 김성수의 집으로 가자 이 적어주신 곡을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함께 신청을 해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서 샬롬규님께서 세움을 신청해 주셨어요. 알리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당장 내일 환경 파괴를 기적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우리는 변화된 생태계와 앞으로 그와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을 치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들을 생각하며 묻는다. 미래는 장애를 입었다. 우리는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는가?

수나오라 테일러의 상처를 끄는 존재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상처를 짊어진 채로

시작하는 부분의 가사대로 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 찬양이죠. 이 땅 고치소서 율챔버 콰이어의 곡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피로야 가라님께서 세종시 사는 막내 은숙 생일 환갑입니다. 매제도 빠른 건강 회복 바랍니다. 주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는데요. 함께 축하드립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4756번께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찐팬입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은 정말 은혜로운 운전대를 잡아주시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이 맞을까요? 장미경의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0: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수님의 사랑은 명주 홀리보이스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점묘화는 가까이에서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경이로운 하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점에서는 이 점묘화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눈앞의 점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결국 인생이라는 큰 작품을 만들어 가니까요.

오늘 우리가 찍게 될 작은 점 하나가 삶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터치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점 하나, 오늘이라는 캔버스 위에 꼭 찍어보면서 화요일 새 하루를 시작하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신 강한진우님 잘 오셨습니다.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앞에 흐른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유리정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찐찐 애청자라고 하시는 뒷자리 3244로 문자 주신 분은 횡성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침 운동하다가 너무 멋진 광경이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으로 보내셨대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오늘도 내일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사진 첨부해 주신 걸 보니까요. 빌딩으로 가득한 도심의 풍경이 우선 아니라 눈이 시원해집니다. 횡성의 아침이 이렇군요. 앞에는 산이 보이고 그 산 중간에 운무가 걸쳐 있고 양 옆에 초록 사이로 중간에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걷고 계신 거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성능 좋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이 내 눈앞에 풍경이 주는 감동까지 다 담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청취자분 실제 보시는 주변의 풍경이 이 사진보다도 훨씬 근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울 텐데 시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사진 첨부하시려면 문자 주셔야 하는데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수가 거느리시니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어느덧 6월도 7일밖에 안 남았고요. 아 그러네요 진짜. 슈룸님 1년의 반도 지났는데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덕분에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님 출근길 찬송 들으시는 771번 버스기사님 덕에 하루 시작하면서 회사 도착 후에도 열심히 일하며 계속 찬양 속에서 지내는 감사한 하루네요. 더워서 땀은 흐르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와, 8263님은요. 어디이실까? 초록초록 푸르른 숲과 시원한 바람, 달리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도심 속 한가운데서 즐기는 마운틴 런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굿 런하는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와 이거 전문 용어 같아요. 마운틴 런, 굿 런. 좋아요. 도심 속 한가운데서 즐길 수 있는 어디일까요? 궁금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과 사연 나누며 호흡하다 보면 늘 생각나는 어떤 한 줄이 있는데요.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어찌 보면 요즘과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집은 잘 없으니까. 근데 예전엔 많았잖아요.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예, 새벽같이 나가야 하는 고단함도 있고 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하지만 땀 흘려 일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함이 쑥쑥 자라고 있다. 예, 부지런한, 바지런한 우리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애청자분들을 보면 저는 늘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신 분은 9971 뒷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궁금했다.

추악한 모습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훔쳐 돼지에게 준 절도죄를 고백하면서 오직 죄를 즐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치 재판관이 피의자의 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의 죄는 이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박제되었다. 우리도 꽁꽁 감춰놓았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책으로 써서 후대에 남길 수 있을까? 교회 독서 모임에서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진 않았다.

생각해봤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청사에 기리남을 고백을 했을까?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고백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었다. 결국 자기의 모습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다. 부끄러운 죄의 고백이 오히려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어제는 종일 비가 흩뿌렸는데 오늘은 맑은 날이 기대됩니다. 이제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공원으로 운동하러 나가려고요. 허리 세게 미나님 목소리와 찬양 나오는 폰은 필수. 7493님, 허리색 좋아요. 골 아이추어 월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7631번으로 문자 주신 분 앞에 제가 보는 게시판에 새싹 표시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처음 참여하신 분이네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시간이 맞아 듣다가 애청자가 됐습니다. 진행자 목소리가 차분해서 마음이 다듬어지는 것 같고 또 찬송을 외국어로 들으니까 새롭게 은혜가 되곤 해요. 곡조가 익숙하니 내가 마치 외국어를 잘하는 것 같은 뿌듯함도 있고 청취자들의 여러 사연이 감동적인 게 많아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톡을 통해 나누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싹 청취자 7631님 그리고 좀 전 허리색 메고 운동 시작하신 7493님께도 시원한 빙수 드실 수 있는 쿠폰 전할게요. 아이들의 합창으로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12년째 한강 라이딩하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합니다. 덕분에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라이딩 중에 한강철교 및 미루나무 아래에서 참여하신 6677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50분 일부 마지막 곡을 시작으로 출근 자전거를 탑니다.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하신 공항 달리기님께서는 매일 일부 끝곡이 나올 때쯤 집에서 나서시나 봐요. 지금 부지런히 페달 밟고 계시겠네요. 그 프로그램 이름 앞에 붙일 수 있는 이제 부제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할까요? 며칠 전에는 우리들의 미라클

모닝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다면 오늘은 유독 운동하시는 분들의 사연이 많았어요. 우리들의 건강한 습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더 버즈의 턴턴턴 남기면서 1부 마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

0: 황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e hides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Nearer my God, 내 주를 가까이. 이 곡은 최정숙 사모님께 전하겠습니다. 소록도 1차 봉사로 교회 샤워실 지으러 와서 이틀째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공사하느라 식사 3끼와 간식 3번을 만들어 참으로 내었어요. 이곳 소록도에는 새벽 기도가 4시라서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목사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저희 아들 포함해서 13명 아침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완성하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예, 고된 여정이지만 참으로 기뻐하신 참으로 귀한 일 하시는 우리 최정숙 사모님 소록도 봉사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내 주를 가까이 지금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새싹 청취자 한 명 추가입니다.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기분이 참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1913님,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날 위하여 십자가에 Near the cross 예수 나를 위하여. 1부에서 그 도심 속 마운틴 런을 즐기는 청취자분의 사연을 듣고 방울이님께서 저도 마운틴 아래 사는데 런은 쉽지가 않네요. 그러셨어요. 아, 이 한 줄을 읽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 방울이님이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쵸. 마운틴 아래 살아도 마운틴 런을 하기란 쉽지가 않죠. 이 집에서 나설 때까지가 힘들어요. 우리 여러 번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나가면 좋습니다. 근데 나가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안할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낸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지난 주말에, 운동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가 싫고 귀찮은 거예요. 내가 나가지 않으면 집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을 텐데, 또 전날 비가 와서 땅이 지른데, 나가면 신발에 이제 진흙이 많이 묻을 텐데, 등등.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접자. 그러고 나갔습니다. 역시 뭐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방울이님 귀여우시다는 거 제가 이 한 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6월 23일 화요일 CBS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카펠라 찬송 준비했습니다. 두 곡이 이어지는데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와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이어지는 접속곡 아카펠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능력을 포기한 채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기대와 우리의 삶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만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수많은 은사의 체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와 능력이 넘쳐났지만 바울은 사랑이 없으므로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니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쓸모없게 된 겁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44번째 묵상 은사보다 중요한 것

Love lifted me 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Love is always 바순 연주도 함께 하셨죠. 어머니 병원 진료로 시골 내려가면서 듣습니다. 항상 찬양으로 새벽을 열어주시는 미나님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에 항상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오늘 있을 진료 그리고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둘컴님이세요. 어머님 병원 진료 받으시는 날입니까? 그래서 동행하기 위하여 가시는군요. 어머님 진료 잘 받고 또 진료 결과도 괜찮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죠?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이스턴 게이트, 천국에서 만나보자.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부산 광안리 흐리지만 시원하고 쾌적한 아침입니다. 몽글몽글 몽돌림. 네, 서울은 맑고 아침 공기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1부에서 공항 달리기님, 와, 2부도 와주셨네요. 1부에서 그런 사연 주셨잖아요. 이제 항상 1부 끝곡이 나갈 쯤 집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자전거 타고 출발합니다 하셨는데, 자, 잘 도착하셨습니까, 회사? 2부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0 reasons bless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는 만 가지 이유 흐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0: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맑은 날이 있으면 또 흐린 날도 있기 마련이고 마음 벅차도록 막 너무 기쁜 날이 있으면 반대로 또 지치고 힘든 날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싶은데 쉽진 않겠지만 어떤 날씨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크고 작은 굴곡을 만날 때 뭐 마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깨닫고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유정화 시인의 다행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뭔가 맞는 말. 이 시처럼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뭐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수많은 다행스러운 일, 기쁘고 유쾌한 일들이 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끝까지 버티면 언제나 희망은 내 편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생기라는 곡이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화요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수연님도 훈디 화요일 아침 반가워요. 네,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한이바람님은 그러게요. 그 많은 다행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음에 올 다행을 미리 감사하면서 방송 듣네요. 우리 한이바람님도 와주셨고. 그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 시의 한 구절이었는데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그쵸, 완전 맞는 말이죠. 반박할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다행을 금방 좀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금방 잊는. 그 다행이 당연한 게 아닌데,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왕왕 찾아오는 이런 그 불행은 굉장히 우리가 곱씹고 1절, 2절, 뇌절 예, 쭉 갑니다, 진짜. 예. 불행을 너무 곱씹는 그런 경향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불행이 안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더 많은 좋은 날, 더 많은 다행스러운 날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에 대한 예, 그 계획을 태초 전부터 다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축제처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페퍼민트님, 어제 저녁에 비가 엄청 왔는데 오늘 아침은 맑고 화창하고 깨끗한 날씨네요. 고맙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곳에 따라 또 이제 비가 내렸던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아침 서울도 지금 방송국 주변 통유리로 보이는 풍경은 예, 너무 하늘이 파랗고 바람도 약간 살랑살랑 불어오고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 초여름 날씨 있잖아요. 막 더워지기 전에 약간 기분 좋은 초여름. 지금 한 26도, 7도 정도 되지 않았나? 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행지기님도 와주셨고 사무실 도착 잠깐 들어왔습니다. 선은혜 선감사인가요? 예. 그래요. 우리 엄마 라니님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요한 요원사랑님 정답 바나나 맛 우유. 예, 이거 잘못 보내셨어요 지금. 뭐야 지금 그대와 연인 아침 오늘 퀴즈가 바나나

하나만 우유입니까? 예. 자, 저희는 지금 퀴즈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잘못 찾아오셨어요. 예, 다시 보내셔야지 그쪽으로.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샵 7997번 장문 사연, 또 사진 첨부하실 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오늘의 여러 일정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아요. 크고 작은 고민들 신청곡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존영 감사합니다.

어제 생긴 밴드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들었고요.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존영 감사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뚜기님도 감사 이 곡 들을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가 넘친달까. 찬양대에서도 부르고 싶어요. 라고 악보를 구할 수가 없네. 라고 남기셨는데 그 포털사이트에 좀 뭐 검색하거나 이러면 있지 않나? 예. 안 나오나요? 보통은 이것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아마 그 기독교 음원 사이트 이런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모르겠네. 예. 죄송합니다. 도움이 안 되네. 예. 김진숙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비가 많이 와요. 제주도에는 장마가 오나 봅니다. 라고. 아, 제주에서 지금 사연 주신 진숙님이신데. 그렇구나. 하긴 지금 뭐, 장마, 태풍. 올 여름 들어서 한반도에 영향 미친 태풍은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죠? 예. 슬슬 이제 장마 전선이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쪽은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배고픈 고질라님께서도 와주셨고요. 훈디 절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아침 시간대 너무 바빠가지고 출첵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제가 버리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주한 아침에 이렇게 또 흔적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닉네임 별이님, 저도 수많은 다행으로 또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하루 오늘도 화요일 살아내려고요. 라고 남기셨고 살랑살랑님 훈디 좋은 아침 잘 잤나요? 제가 사는 곳도 밤에 비가 좀 왔다가 지금은 그쳤고 오늘 아침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아이들 등교하고 잠시 앉아서 토마토 먹으며 방송 듣습니다. 오늘도 다들 평안하셔요. 라고 또 남기셨고 출근길 버스 안에서 듣습니다. 우리 시민설님도 출첵 하셨고 우리 본보로범님도 굿모닝 좋은 아침 우리 제키리님께서도 듣고 계시고요. 예.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님께서도 맞아요 맞습니다. 더 많은 행복이 있기에 다행 지금의 고난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하셨고요. 예. 우리 닉네임 다니엘님 예. 2574번님도 와주셨어요. 문자 참여 감사합니다. 화이트 목

아님 피스토스님 많은 분들과 함께 샬롬 CCM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히스플랜의 니즈 로드 준비했고요. 이실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수전도단 맑고 밝은 날이었고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에 여기에 모인 우리 이실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히즈 플랜 니즈 로드까지 네 곡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만하만 행복님도 출첵 남기셨고 권민준님 포항 출장 가는데 여기는 구름이 낮게 잔뜩 깔렸습니다. 서울은 화창했는데 말이죠. 야, 이러고 보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꽤 넓어요.

저 어렸을 때 아빠가 해주셨던 말씀. 소 등짝도 비 맞고 비 안 맞는 데가 있어. 라는 게 이런 거 맞겠죠? 라고. 아, 소 등짝도 비 맞고 안 맞는 데가 있다. 어떤 뭐 비유법 같은데. 그쵸?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인데. 아, 근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소 등짝도. 아,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생각나서 떠올린다는 게 너무 정겨워요. 우리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엄마, 아빠가 해주셨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 얘기 하실 때의 어떤 그 풍경이랄지, 분위기랄지, 느낌, 이런 게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아, 이게 너무 정겨워요. 이런 추억들. 다정하게 또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 좋네. 상하이 곰돌이님. 크크크. 훈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수많은 다행으로 살아가고 있다. 불행 중 수많은 그 다행을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닌 은혜라고. 아,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매일 이 시간을 지키는 샬롬 CCM은 수많은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대입시켜 주신 거죠? 넣어 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샬롬 CCM을 애정해 주시는 애청자가 계셔서 다행이다. 제작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하이 곰돌이님 고마워요. 아, 우리 수현님은 훈디님, 작가님, 샬롬, 오늘은 3개월 동안 들은 자격 교육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시험, 실기 시험을 같이 보는데 유유. 걱정은 좀 되긴 하는데 책을 안 보게 되네요.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남기셨는데. 그죠? 예. 자, 책 가지고 오세요, 지금. 책 옆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 책을 지금 펴입니다. 책을 펴셔요. 예. 그리고 이제, 샬롬 CCM 볼륨 약간 줄이면서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벼락치기를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온 신경을 초집중해서 보다 보면 이게 효과가 굉장해요. 예, 마지막 벼락치기. 화이팅! 오늘이면 끝이잖아요. 예, 유종의 미디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랏빛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 매일 알람으로 설정해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예, 남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보랏빛님. 전민지 피처링 황현수의 시편 23편 들을게요.

고정민 피처링 박하루 선물 들었고요. 앞서 전민지 피처링 황현수의 시편 23편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은우 아빠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충남에 사는 사형제 아빠입니다. 샬롬 CCM 애청자인 아내의 생일이거든요. 오늘 큰아들 은우와 세 쌍둥이를 키우며 육아에 많이 좀 지친 힘든 아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힘든데도 많이 못 도와주는 거가 항상 마음이 쓰이거든요. 오늘 당신에게 가장 좋은 날 될 수 있길 기도할게. 신청곡 마커스의 주가 주되심을 청하셨는데 우리 또 은우 아버지께서 아내 생일을 위해서 지금 회원 가입도 하신 것 같은데 새싹이 뜨거든요. 예, 야, 이 아침에 또 깜짝 이벤트를 아내 생일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통해 짜란 서프라이즈 하셨는데 듣고 계실까요? 우리 사형제 키우는 은우 어머님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은우 아버님 좋은 날 되길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뭐 예. 행동으로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하신 곡을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을게요. 마커스 월십 주가 주 되심을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자신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한심해하지 말고 뭐 어때? 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라고 말하며 툴툴 털어버려라. 때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네가 널 변호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누가 널 이해하고 보호해주겠니?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처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렴. 유인경의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읽어드립니다.